한홍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오늘 사랑의 뜰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갈 때도 함께 하시지만 멈춰 설 때 더 많은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요. 생각해보면 성경 속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멈춤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엘리야는 동굴에서, 사무엘은 밤중에,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요즘 휴대폰 배터리가 10%만 되어도 충전기를 찾으면서 불안해합니다. 언제 꺼질지 몰라서. 그런데 정작 영혼의 배터리가 바닥난 것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웃지 못할 얘기지만 충전기는 매일 찾으면서 기도는 잊어버리는 날이 참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멈춰보십시오. 그 멈춤이 낭비가 아니라 회복이고 지연이 아니라 준비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사람은 다시 힘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이 필요한 이 시간, 사랑의 뜰 안에 머무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0: 히즈윌의 스탑 들으셨어요. 좋은 운전자는 가속 페달만 잘 밟는 사람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바쁘게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뭐 살다 보면 오늘 하루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재촉할 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멈춤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쉼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발견했으면 합니다.
1: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노인팅의 줄을 악무하는 자 전해드렸어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아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루에도 우린 참 많은 것을 검색하면서 살죠. 맛집도 찾고 투자 정보도 찾고 건강 정보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인생의 많은 문제는 능력 부족보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보다 걱정을 먼저 하고 기도보다 염려를 먼저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7238님 한 말씀 5503님 반갑습니다. 5226님 그리고 2061님 6065님 9992님 1302님 0115님 또 5226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1667님, 5073님, 2042님, 또 8238님, 8918님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주셨어요. 8692님도 오셨고 2331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6481님 또 0691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526님이 많이 아파 밤새 잠을 못 이뤄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저의 기도가 간절함과 뜨거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제 마음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힘내세요. 그리고 4988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아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네요. 시원하게 내려주길 바라봅니다. 온다 온다 했던 비가 지금 오나요? 0691님 반갑습니다. 4295님 또 2042님 4593님 7356님 1806님 또 0292님께서도 오셨고요. 9898님 또 7504님 2528님 6015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연 참여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성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 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1009님 반갑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두 곡의 찬양 들으셨어요. 오늘의 한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옥탑방과 천사들의 기도하여 본 적 있나요?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신 후에 신간서적 소개하고 선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0: 사랑의 뜨라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간서적 소개하고 선물하는 시간 가질 텐데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직분자 100일 큐티라는 책을 써주신 오대희 목사님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쑥스러워도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열두광주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오대희 목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커플 100일 큐티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100일 큐티 시리즈를 많이 썼습니다.
0: 네, 커플 100일 큐티 반응이 너무 좋았죠, 목사님?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그래서 최근에는 직분자 100일 큐티 시리즈가 또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큐티 형식의 직분자 교육서라는 점이 신선한데 집사 권사가 출간되었고 곧 장로편도 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

0: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책을 쓰신 이유, 또 구성의 내용 등.
1: 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것이 직분자 교육입니다.
0: 네.
1: 그래서 직분자들의 교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단회적이고 또 직분자들이 위에 분들한테 배우는, 어깨너머 배우는 것들이 전부여서 큐티 형식으로 좀 장기간 이 큐티를 이 직분에 대해서 배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사와 함께 협력해서 집필하게 되었고요. 내용들은 주로 세 파트로 만들었는데, 앞부분은 직분자 전체가 함께 볼수 있는 직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중간에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 각 파트별로 그 직분의 중요성에 대한 묵상이고, 마지막 부분은 평신도 리더로서 리더십 자기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100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네. 들어가는 글에서 직분을 받은 이후부터가 더 중요한 훈련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성도분들이 직분을 하나의 목표나 완성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직분을 받은 후에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책이 예비 직분자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 이책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1: 네,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에
0: 네.
1: 보면 바울이 그 지식 없는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잠시 묵상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알지 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고 싶어도 모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직분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바르게 배우고 또 훈련되고 준비되는 과정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준비했고요. 직분을 받은 이후에 이 책으로 큐티하는 것도 좋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예비 직분자들이라고 하죠. 미래에 이 직분을 받을 분들을 공부시키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방송 들으시면서 직분자 100일 큐티 이책 선물 받기를 원하신다면 집사, 권사, 장로편 이렇게 나누셨는데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직분자라고 보내주시고 집사 편이 필요하신지 권사 편이 필요하신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몇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활용해서 큐티를 하게 될 성도님들, 그리고 부교역자와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 책을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일런지, 말씀을 해주세요.
1: 네, 주로, 직분자 교육은 신년에,
0: 네.
1: 연초에 한번 정도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를 병행해서, 시작해도 괜찮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자들을 교육할 때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목사님들 계신다면 꼭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훈련에 꼭 필요한 내용인데도 사실은 강하게 성도들에게 말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책에는 잘 담겨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직접 강조하기 힘든 헌신의 부분들도 이 책이 또 큐티를 통해서 잘 세워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한 번은 저 7, 8월에는 성경 통독을 하고요. 1,
0: 네.
1: 2월에는 신앙 서적 읽기를 합니다. 요럴 때에 신앙 서적 하나씩 보급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것을 출간된 책을 가지고 신앙 서적 읽기로 벌써 지금부터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내년 1, 2월에는 본격적으로 교회 전체가 하게 됩니다. 한
0: 네.
1: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집사 권사로 되어 있는데요. 집사가 사실은 안수 집사입니다.
0: 네.
1: 그래서 여자 집사님의 경우에는 집사 큐티보다는 권사 큐티를 가지고 하는 것이

0: 훨씬 더 미래적으로나 본인들 영성훈련에 더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직분이란 것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참 영광스러운 일임을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권위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 직분을 일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는지요?
0: 네. 직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1: 네.
0: 그걸 앞에 세워놓은 대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지만 특별히 은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봉사활동할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주신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직분을 나의 직분을 가장 극대화해서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교회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대해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이 섬김에 있어서 늘 겸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겸손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참 책을 보니까 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전 목사님 교회에서도 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만한 책인 듯해요. 내용을 보니까. 그 직분자 100일 큐티로 많은 직분자들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을 만나게 될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0: 네, 먼저 그 인터뷰를 함께해 주신 우리 극동방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0: 늘 한결같이 귀여겨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서 사역을 통해서 또 은사를 받아서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은 출근길 100일 큐티라는 책입니다.
1: 오.
0: 제목은 출근길 100일 큐티라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도서 내용을 가지고 큐티로 쓴 책인데 인생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 계시면은 그 책을 꼭 한번 보시면은 삶의 이정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생명의 말씀사와 더불어서 좋은 책 출간에 또 힘쓰겠습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출간할 때마다 또 애용해 주시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네. 극동방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3897님께서 저는 권사편을 받고 싶은데요. 교회를 섬기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집사편은 안수 집사님들을 위한 책이고 그리고 여성 집사님들은 권사편을 보는 게 좋다 하셨죠.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래요. 장로편도 이제 조만간 나오나요?
0: 네, 24일 날 출간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1: 오, 그렇군요. 그래요. 오늘은 안수 집사님 편과 권사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직분자라고 주시고 집사, 권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직분자 100일 큐티의 저자이신 오대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자 100일 큐티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의 직분자를 세우라. 직분의 완수와 사역자의 태도 편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긴다. 오늘 본문에는 네 세대가 들어있다. 1세대 바울, 2세대 디모데, 3세대 충성된 사람들, 4세대 또 다른 사람들. 이것이 영적 계승의 원리다. 바울은 디모데를 키웠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을 키우게 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후에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다. 이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수 집사의 섬김은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교회를 잘 섬기는 것만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직분자의 태도다. 첫째, 젊은 성도들에게 기회를 준다. 봉사할 기회, 섬길 기회, 배울 기회를 열어준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하고 실수에도 격려하며 경험을 쌓게 한다. 둘째, 직접 가르친다. 예배를 준비하는 법, 재정 관리하는 법, 신방하는 법, 성도를 섬기는 법을 가르친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여준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며 훈련했듯이 안수 집사도 젊은 성도들과 함께 섬기며 가르쳐야 한다. 셋째, 본을 보인다. 말보다 삶이 중요하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모습, 헌금을 드리는 모습,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젊은 성도들은 말보다 삶을 보고 배운다. 넷째, 교육 부서를 지원한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후원한다. 교사들을 격려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행정이나 재정만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다섯째, 직접 멘토가 된다. 한두 명의 청년이나 장년 성도를 지속적으로 만나 양육한다. 식사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인생의 지혜를 나눈다. 교회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 바울에서 디모데로, 디모데에서 충성된 사람들로, 그들에서 또 다른 사람들로 이어지듯이 한국교회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더 깊은 묵상. 첫째, 젊은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어떤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가? 둘째,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삶을 위해 무엇을 실천할지 생각해보라. 오늘의 기도, 젊은 성도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고 삶으로 가르치며 본을 보이는 직분자가 되게 하소서. 이로써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직분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6903님이 방송을 늦게 들어서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큐티 내용이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직분자들을 위한 큐티 책입니다. 집사를 위한 100일 큐티 그리고 권사를 위한 100일 큐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몇 분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릴게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왜 이 책이 필요한지까지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직분자, 권사, 집사 이렇게 보내주세요. 집사는 안수 집사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권사를 위한 큐티, 100일 큐티 한 부분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교회와 직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말씀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과 섬김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혹시 우리 교회, 내가 오랫동안 섬긴 교회라는 마음으로 자신도 모르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우리는 그 집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인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우리가 받은 직분은 교회를 내 뜻대로 운영할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할 의무이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 교회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내 생각, 경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우리의 섬김 가운데 살아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 직분자로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주인께 충성하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길 때 우리는 참된 직분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친히 섬기는 청지기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말씀처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섬기셨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오래되었든 이제 막 세워졌든 중요한 것은 섬김의 자리에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은 더 겸손히 더 충성되이 주인을 섬기라는 부르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 깊은 묵상. 나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부르심에 순종한 직분자로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오늘의 기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겸손한 청지기로 바로 서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직분자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집사편이 필요하시거나 또 권사편이 필요하신 분들 표시를 해주시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를 주옵소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하고 삼각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위협도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그 모든 험악한 분위기를 바꿔 주옵시고 개방과 협력을 통해 대화와 교류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시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된 나라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은진교회 노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1: 역사가 일어나고
0: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1: 기적이 일어납니다.
0: 네,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기적의 사람을 만나기 전 웨이브 오퍼링 안재건 목사님 오셨는데요. 목사님, 요즘 여름 사역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1: 네, 몹시 바쁩니다.
0: 어디까지 왔습니까?
1: 지금 전체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한 60% 정도 사역 준비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
0: 네.
1: 이제 남은 40%는 이제 우리 캠퍼들 마지막 모집과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저희 스태프들의 기도하고 헌신하는 영역, 그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청소년 캠프를 광주 땅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몇 명이 지금 목표세요?
1: 1,000명입니다.
0: 1,000명.
1: 네, 예. 1,000명이고 현재 절반 정도 찼습니다.
0: 중고등학생들?
1: 네, 중고등학생으로
0: 많이. 예, 그래요. 또 게스트들이 또 귀한 분들이 오신다고요?
1: 네, 어마어마한 게스트들로.
0: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1: 네, 일단은 반승환 목사님이라고요.
0: 네. 네,
1: 솔브릿지 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김성교 선교사님, 또 그리고 서종현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찬양팀으로는 히스플랜, 그리고 네. 이정규 전도사님과 또 그리고 범키라는 또 네. CCM 가수 이렇게
0: 유명하죠. 그래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다니 천만다행이고 감사할
1: 네.
0: 일입니다.
1: 네네.
0: 네. 자, 오늘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1: 네, 오늘 오신 분은요, 요즘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됩니다. 꿈을 고민하고 관계를 고민하고 미래를 고민하지만 정작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어른은 많지 않다고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응원하고 SNS를 통해 다음 세대와 소통하면서 하이파이브 파스터, 즉 응원하는 목사로 사역하고 계신 첨단 겨자씨 교회 임재은 목사님 모셨습니다.
0: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오셨으니 인사도 하시고 소개도 하시고 예, 현재 맡고 계신 사역도 소개해 주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응원하는 목사, 네, 첨단 겨자씨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임재훈 목사입니다. 현재 첨단 겨자씨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고, 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밖에서는 학생들

0: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어머,
0: 네.
1: 학교 앞에서 이렇게
0: 네,
1: 응원하는
0: 맞습니다.
1: 사역.
0: 네, 맞습니다.
1: 하이파이브 파스터라는 뜻 의미, 또 이것이 어떤 사역인지
0: 네.
1: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0: 말 그대로 우리 친구들 만나서 하이파이브 하는 겁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등교 시간에 학교 시간에 이제 학교 앞에 서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머, 교회
0: 네.
1: 아이들만 아니면 일반 아이들도 다
0: 일반
1: 포함해서요?
0: 아이들도 하고 있습니다.
1: 이제는 목사님인 거 알아요? 이상하게 보진 않아요?
0: 네, 그럼요. 아이들이 이제 먼저 다가와서 말도 걸어주고,
1: 네.
0: 네, 그렇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1: 몇년 동안 하신 거예요?
0: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이 하이파이브를 해주기 시작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0: 제가 어느 날그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일상을 다루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학교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 왔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격려해 주시거나 막 칭찬해 주시기보다 왔어 어서 씻고 자라 뭐이 정도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학원을 돌다가 왔는데 그 아이들 누군가는 응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 처음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약간 그 정말 인싸인 친구들이 아닌 이상 좀 낯설어 했을 것 같기도 한데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0: 처음에는 가면은 아이들이 다 이상한 눈빛을 쳐다봅니다.
1: 그랬을 것 같아요.
0: 저 사람 누구지? 뭐지? 왜 왔지?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두번 가면 아이들이 와서 먼저 말을 걸어줍니다. 누구세요? 어디서 왔어요? 막, 왜 오셨어요?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주곤 합니다.
1: 그럼 몇개 학교를 이렇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0: 지금 정기적으로 가는 학교는 한 군데고요.
1: 네.
0: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한
1: 네.
0: 번은 그냥, 북구, 광산구 위주로
1: 네.
0: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 혼자 하세요? 아니면 팀이 있는 거예요?
0: 지금은 목요일은 혼자 하고, 금요일은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랑,
1: 네.
0: 정기적으로 가는 학교는 그렇게 권사님이랑 둘이 하고 있습니다.
1: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0: 네.
1: 아이들이 기쁨을 하고.
0: 네. 근데 그, 처음에 손도 부담스러울까봐,
1: 예.
0: 이렇게, 판넬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럼
1: 예.
0: 거기에 손바닥이 있는데,
1: 예.
0: 아이들 거기에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1: 또
0: 네.
1: 신체 접촉은
0: 네,
1: 위험할 수
0: 조금,
1: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데요?
0: 네.
1: 그래요. 아이, 정말 재밌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0: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막 하이파이브를 하면은 아이들이 와서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사진 찍어주세요 해서 같이 셀카도 찍고 하는데 어느 날한 친구가 저희 그 같이 릴스 한번 찍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뭐 티라미슈 케이크라는 릴스도 같이 찍고 네 그렇게 그 기억이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2: 티라미수 케이크 한참 바이럴이 좀
0: 네,
2: 많이
0: 맞습니다.
2: 됐었던 네,
0: 네.
2: 릴스죠.
0: 네.
2: 현재 그러면 이제 첨단 겨자씨교회 중고등부를 섬기고 계시는데요. 첨단 겨자씨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제가 부임한 지는 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첨단 겨자씨교회 중고등부 가 매우 건강한 공동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 가족들이 엄청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학생들도 그새 가족 친구들 잘 품어주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네, 6개월 정도 되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예,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3001님이
2: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우, 하트 하트, 우리 목사님 출연하셨네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는 건우맘입니다.
0: 네.
1: 건우 엄마가
0: 네.
1: 또 이렇게 듣고 계셨나
0: 네.
1: 봐요.
0: 감사하고만요.
1: 또 5216님이
2: 네, 10대 학생들의 영혼 구하는 전도 사역은 정말 힘든 일인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0: 생각보다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1: 예.
0: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한 30명 정도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중에 예수님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와 신앙에

0: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른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관심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신데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 만나면 교회에 되게 궁금해하고 또 교회에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이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청소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으로서 그 신앙보다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라는 현실 속에 있는데 정말 그 현실 가운데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0: 물론 지금 입시가 우선시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은 좋을 텐데 먼저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5월에 저희 교회 전체가 자문으로 필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달 내내 자문으로 설교, 새벽 예배 설교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고 또 교회에 부모님이 안 다니는 친구들은 또 교회가 그 아이들을 한 영혼을 품고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네, 오늘 사사역 하사기에는 임재원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첨단 겨자시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적 가치 심어주고 싶으세요?
0: 저희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 있는 교회 문화에는 익숙할지 모르지만은 그 복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요즘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에 복음을 꼭 심겨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이 있다면은 지금은 청소년이지만 앞으로 청년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꼭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1: 복음을 선물로 주고 싶다라는 말이 굉장히 또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2: 그러게요. 네.
1: 그 복음을 새길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여름 수련회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1: 특별하게. 이번 여름 수련회도 지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0: 저희는 이번에 자체적으로 수련회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수련회 주제는 왕의 자녀의 삶입니다. 저희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네, 목사님 교회에서 직접 진행을 하신다고요?
0: 네, 맞습니다.
2: 몇 명이나 참석할 예정인가요?
0: 저희는 이번에 학생들은 80명.
2: 예.
0: 네,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선생님들도 적극적이신가요?
0: 네,
2: 첨단
0: 그럼요.
2: 겨자시교회?
0: 네, 선생님들은 말도 없이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2: 네.
0: 네.
2: 첨단 겨자시교회 저희 광주극동방송 여성합창단 공연이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
0: 네.
2: 교회 분위기 뜨겁대요.
0: 네.
2: 뜨거웠습니다.
0: 뜨겁습니다.
2: 예.
0: 네.
2: 목사님의 이력이 조금 독특하잖아요. 방과 후 축구 지도자 또 트니트니 체육 교사로 활동하셨다고요.
0: 네, 맞습니다.
2: 예,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는 아이들과 함께 뛰고 땀 흘리는 경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셨고 또 목회자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0: 조금 독특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 좋아했고 축구도 좋아했습니다. 이제 축구 방과 후 트니트니 강사를 하면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어요. 부교역자 하면서 조금 어려워서 그런 병행하게 됐는데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그 함께 땀 흘리면서 쉽게 복음을 전하고 또그 아이들을 또 교회로 또 예수님 앞으로 모시 올수 있는 어떤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제가 임재원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한 적이 있었었습니다. 한 4년 전, 5년 전쯤이죠. 네.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느꼈던 게 일단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축구를 제일 잘합니다. 아니, 정말로. 네. 축구를 좋아하면서도 축구를 제일 잘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귀감이 됐던 거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너무 좋아.

0: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이들을요. 저는 사실 뭐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한 5분 정도 보는 건 좋아합니다. 근데 5시간 이상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아이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많다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1: 네. 네.
0: 그리고 또 참 그 과정을 이제 지나시면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이제 결국에 이제 이르게 되셨는데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2: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만큼은 좀 흔들림 없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왔고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면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붙들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아우 궁금해요. 신앙적으로 목사님께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분은 누구신지요?
2: 아,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장 어릴 때 기억이 4살 때 기억인데 부모님이 저 자고 있는데 동생만 안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막 울면서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 부흥에 갔다 올 테니까 자고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닫이 문이었는데 미닫이 문 닫고 밖에서 잠을 새로 채우고 아이고.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예.
2: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셨던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것 같고 한 가지 에피소드 더 말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입원한 중 가운데 입원하신 다른 분을 씻겨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새 가족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서 저희 부모님이 제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감동이네요. 네. 이런 목회자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예.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2: 지금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도화라는 친구와 새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도화가 목사님 꼭 닮았습니다.
1: 축구를 잘하는?
2: 아직 4살이라.
1: 예, 운동신경은 어떤 것 같아요?
2: 저를 닮아서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요. 오늘 방송 출연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님께도 전하지 못했던 쑥스러웠던 그 마음 오늘은 좀 나눠보시죠.
2: 지금 아내가 임신 중인데 사랑하는 그리나 사역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임신 중에도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늘 고마워.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도 너한테 또 잘할게. 그렇게 살아가자. 사랑해. 그리고 도아야,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지금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아빠가 늘 기도할게. 저희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수고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네, 듬직한 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이네요. 아이고. 이름이 그린이에요?
2: 네, 저희 아내 이름이 문그린입니다.
1: 이름이 너무 예뻐요.
0: 네.
1: 그래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교회 청소년 교역자로서 부모 세대 성도님들께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입니까?
2: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또 아이들에게 흘려보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도 나눠주십시오.
2: 제 비전은 거창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끝까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앞으로 학교 앞에서든 또 설교를 하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느 자리에서든지 끝까지 충성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계속해서 하이파이브 파스터 계속 하실 거예요?
2: 그럼요. 내일도 네. 나갑니다.
1: 내일도.
2: 네.
1: 그럼 북구 쪽에서 만약에 팻말을 차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그림을 들고 있는 누군가가 학교 앞에

0: 서 있다면 그분이 바로 목사님이시네요.
1: 네, 맞습니다.
0: 여러분 맛있는 차 한 잔이라도 아이고. 시원한 차 한 잔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과 오늘 함께했네요. 참단 겨자씨교회 임재은 목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좋아하시는 찬양이
1: 예수 닮기를.
0: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초청받았을 때 그 마음과 이렇게 방송이 끝난 이후에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1: 초청받았을 때 제가 나가도 되나? 내가 뭘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랬는데 또 와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제 사역을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결단의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0: 네, 다음 세대 사역자를 응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2: 네,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사역의 그 뭐 기간이라든지 사역의 중요도를 이제 그 지금 월드컵 기간이어서 좀 축구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그리고 그 중간에 쉬는 시간 이 모든 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전반전에만 열심히 하는 것도 후반전에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사역자들은 항상 매 시간에 하나님 주신 시간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필드 위가 허락되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 파스터 응원하는 목사님으로 또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임재훈 목사님과 또 저 역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전후반전 모두 열심히 다 뛰어보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또 저 또한 다짐해봅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역을 또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 송도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예, 힘을 내십시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첨단 겨자씨교회 중고등부를 섬기고 계신 임재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오 심곡길에 위치한 금오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6월 달에 나라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데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요 생명을 내걸어야 돼. 생명을 내건다고 해서 나라를 지킨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를 당하면 모두가 비참해요. 나라뿐만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비참한 것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우리나라 좋은 것은 다 빼앗겼어요. 산에 있는 동물들도 다 사라져간 거예요. 6.25 전쟁을 통해서 산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민둥산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옛날 과거에 비해서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강이 더 얼마나 아름답고, 시내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더러웠는데 지금은 깨끗한 물들로 아름다운 우리의 도시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지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름다움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한 평까지라도 우리 모두가 지키고 관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라를 지키는 가장 소중한 근간이 뭐냐면은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소중한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지도자가 없으면 국가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언제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회가 있어 장로님들을,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는 뭐냐면은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일꾼을 세워지면 그 일꾼이 지도자에게 여러분 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의 땅 한 평이라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투표거든요. 여러분 북한은 투표를 하면 99%가 투표에 찬성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강제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입니다. 자, 서씨가 나왔으니까 서씨에게 찍어.

버리고 이 사람은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찍고. 여러분, 그건 민주주의를 망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분이 세워놓으면 그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 것 같다, 그런 분들에게 찍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이 잘못 표를 행사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 영광만 하는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는, 여러분 투표할 때 표 얻을 때는 그렇게 애쓰지만 투표가 끝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지켜져 왔습니까? 생명의 피를 흘리면서 지켜왔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주의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렇게 소중합니다. 생명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켜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고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계가 다 알아주지 않아요. 세계 민주화가 되지 않는 나라는 지금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야말로 여러분 저들 모두가 다 모델 삼고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말에 기울이고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의 피가 헛된 피가 아니고 우리나라 민주화를 앞당기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야,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아니요, 순간적으로요. 잘못된 지도자 세워놓고 욕심이 여러분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무너져요. 히틀러가 독일을 무너뜨려버리잖아요. 캄보디아도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옛날에 버마 같은 경우도 잘 살았는데 저런 완전히 빈국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름답게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늘 노력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그럴 때 아름다움을 만드는 겁니다. 평화로울 때는 좀만 헌신하면 돼요. 좀 땀만 흘리면 돼요. 좀 힘들어도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러나 나라가 진짜 위기를 맞이하면 생명을 걸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생명을 내걸어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가정도 위기가 오고 교회가 위기가 오고 국가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 위기 때 여러분 잘못하면요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길 아름다울 때 더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00명의 용사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뽑혔을 때 여러분 투표해서 300명이 뽑힌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국회의원 수준 아닙니까?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300명 속에 뽑혔다,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근데 지금 뽑힌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뽑힌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성경 12절을 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명의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300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근데 이 300명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적군은 수십만, 훈련된 수십만 명입니다.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국가를 사랑하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내 생명을 걸어도, 나는 생명을 걸어도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걸리는 거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가 죽으면 누가 저들을 지켜줄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전쟁에서 내 생명을 바쳐버린다고 한다면 내 가족은 누가 지킬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될까요?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지키면 지킬 수만 있다면, 근데 생명을 바쳐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그의 지도자인 기드온마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우리 300명 가지고 뭘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요. 내가 능력이 있고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진짜 위기 시대가 오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같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기도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3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명철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원아,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한번 미디안 진영을 한번 가봐라 그랬어요. 미디안 진영을 갔더니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방금 말한 대로 메뚜기 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적군을 보니까 더 낙심이 되는 거요. 그런데 몰래 숨어서 한 막사를 지켜보는데 막사에서 한 군인이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꿈을 꾸었다. 무슨 꿈이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는데, 저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는데 그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우리 막사를 탁 쳤는데 우리 미디안 진영의 막사가 무너져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군사가 해몽을 하기를, 야, 그 꿈 내용은 그런 것 같다. 이스라엘 진영의 보리떡이 굴러와서 우리를 쳤다는 것은 기드온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와서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 틀림없이 전쟁에서 칠 것 같다, 그런 꿈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아,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구나. 우리는 비록 보리떡같이 약한 사람일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보리떡은요, 떡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떡이 보리떡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사람을 볼 때 하찮은 존재를 보리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하찮은 존재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생각해도 보리떡이에요. 수많은 떡이 있는데 나는 보리떡같이 모자라다. 근데 나만 모자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보리떡,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를 보리떡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리떡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따라해봅시다. 보리떡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의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능력을 행하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람들이 5천명, 남자만 5천명, 여성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요. 바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한 사람의 도시락만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다 먹이려고 하면, 아니 나는 보리떡 안 먹어요. 무슨 보리떡을 먹어요? 조금 나가가지고 외식할 거예요. 그거 아니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모두가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가면 허기져서 쓰러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걸 너희가 주어라 그랬는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손에 들리니까 여러분 그 떡으로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에 거두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는 하찮은 보리떡, 그 보리떡 다섯 개가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 평생 동안 이 보리떡이지만은 배부르게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고 먹고 남아서 열두 바구니에 거둘 만큼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는 여러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열강들이 있습니다. 일본도요, 나라도 크고 경제대국입니다. 중국이요, 러시아요, 여러분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 속에 대한민국은요 얼마나 적은지,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보리떡 갖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상하고 아픈데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도자 가운데 우리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지도자들이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아울러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이 보리떡 같고 나는 이 사회 속에서 별로 필요 없는 존재와 같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보리떡 같은 존재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까지라도 기어이 찾아서 여러분 쓰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보리떡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쓴단 말이에요. 300명은 저 많은 군사들 앞에서는 보리떡 같은 존재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저들과 부딪혀봤자 피만 흘리지 도저히 나라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이 생명을 걸고 지키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결국은요, 저들이 피 흘린 그 피가 전혀 쓸모없는 피 같아요. 중학생들이 뭘 알아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3.1운동을 외치냐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여러분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저들의 피가 무가치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피가 세계 열병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도 여러분 민주화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높냐,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과실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나무도 있지만 가지도 있고 잎사귀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잎사귀는 열매에 비하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데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는요? 뿌리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뿌리는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잖아, 이제는 지식적으로. 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리냐, 그 뿌리가 얼마나 많은 양분을 끌어들이고 수분을 끌어들이고 필요한 모든 나무의 모든 것을 어디서요? 뿌리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곳, 별로 의미가 없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찬양대 한번 봅시다. 사람을 보면 어디를 봐요? 네, 얼굴을 보죠. 얼굴. 얼굴이 사람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 얼굴 보면서 무슨 말을 해요? 참 권사님 요즘 마음이 평안한 거 봐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 한번 해요. 마음이 참 평안한 것 같아요. 아유, 얼굴이 참 건강하게 보이네요. 예, 그 참 좋은 인사죠. 여러분, 얼굴이 건강하게 보이고 얼굴이 화평하게 보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전부 다 신간이 편하다 그래요. 마음이요, 마음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이 보이도 안 해요. 심장도 보이도 않고요. 간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입니까? 우리 혈관이 보입니까? 여러분 피가 얼마나 빨리 지금 움직이고 돌고 있는데 그게 보이느냐고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요. 의사들은요, 얼굴만 봐도 대충 안다지 않아요. 오, 저분 요즘 간이 조금 힘든갑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겉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건강한 거예요. 심장이 건강한 거예요. 간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면 우리 육체가 참 건강해요. 이 건강을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위기가 와.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훨씬 많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위기를 극복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가 할 것이 없어요. 나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냥 감사만 해보세요. 감사도 할 것만 해요. 심장아, 오늘 네가 잘 뛰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심장 지금 잘 뛴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심장이 제대로 안 뛰면요, 금방 죽어요. 심장이 잘 뛰는 건 너무 감사해요. 가나, 네가 역할을 잘해서 저녁에 잠만 자고 나면 나는 피로가 싹 풀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요. 우리 독소들을 막 신장이 다,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 쓸개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쓸개가 아픈지도, 어떻게 아픈지도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쓸개에 돌이 있다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쓸개 돌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그 돌을 빼내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쓸개가 없는 놈이 된 거예요. 아무튼 이제 소중한 것은 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나라를 사랑하는 거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국가도요, 몸이에요. 몸. 소중하게 보이는 대단한 막 팔과 같고요, 다리와 같고요, 여러분 말이나 막 눈 겉으로 보이는 소중한 이런, 또 때로는 머리 헤드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손톱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한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라를 사랑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길을 가는데 내가 교통 질서를 지키려다 이런 마음 하나 먹은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질서를 잘 지키고, 대한민국 사람은 예의가 있고,

0: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아름다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움을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그것도 애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있어야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제일 좀 쓸모없게 보이는 게 뭘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배들이 교회를 왔는데 그렇게 부잡은 애들이 그날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뭔 일인고, 저 부잡은 애들이 왜 저렇게 조용한가 그랬더니 서로 눈썹 밀기를 해갖고 눈썹을 밀어버렸어요. 눈썹을 밀었더니, 여러분 봐보세요. 눈썹 밀었더니 사람이 다른 아이로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는 보니까 눈 아까 요거 이렇게 그려갖고 왔는데 학교 가도 다 웃고 보면서 다 웃어요. 참, 요 눈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눈썹이 없어지면 제가 완전히 몰라볼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떡같이 시시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워요. 에워싸라. 근데 얼마나 에워쌌겠어요? 우리 금호배들교회 300명이 에워싸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금호배들교회 300명이 에워싸면 완전히 쌓이는 거예요. 이야, 300명 많다. 그러지만 광주 시내를 300명이 싼다면 몇 메달이나 돼야 될까요? 광주 시내가 아니라 서구를 싼다고 생각해요. 300명이 우리 서구를 싼다고. 여러분 수십만 명 되는데 우리 서구 정도는 되죠. 300명이 싸려고 하면 여러분 한 100m 막 200m 싸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300명이 그 적진을 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요? 밤중에 빙둘리 싸가지고 하나 둘 셋 게릴라 공격을 한다든지 막 갑자기 침투해서 정신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한 100m, 300m 떨어진 데서 거기 항아리 깨봤자 그거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냐면 항아리 깨봤자 횃불을 드는데 막 한꺼번에 막 300명이 한자리에 든 거 아니라 저만큼 100m, 200m에서 하나 들어봤자 그거 얼마나 보이겠어요. 나팔을 불어봤자 그거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말이에요. 횃불을 들으니까 환하게 되고 나팔 부니까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갑자기 자다가 말고 막 깨가지고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나니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저들이 누굽니까?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의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 큰 소리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러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 싸우면서 죽이는 거.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도 괜찮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금호비델교와 함께하고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실 리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여러분 말세지 말에 성조국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적은 나라가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평화로울 때, 조금이라도 아름다울 때 우리를 잘 지키고 아름답게 세워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1004번 금호배들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희망과 새로운 길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혼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며 참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관계의 어려움, 또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추시는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빛을 따라 걸을 때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요, 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며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홍성선의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0: 아멘.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또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목사님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화계 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샬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너무도 좋은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이 소망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또 실제가 되어 기쁨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아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소망의 약속들 붙들고 아멘. 우리 오늘 소망의 가족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첫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심히 좋은 창조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 역사하여 주시니 하나님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형편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옵나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힘이 좋게 하시고 지금보다 하나님 동행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어둠의 심령이 하나님 상황이 놓인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빛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문제에 놓인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0: 아멘.
1: 아버지여, 아픈 성도님들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여호와 니시 승리 이름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상황이 열리고 환경이 열려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0: 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그 크신에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0869번님, 학교에서 전기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났던 조카 김민지, 7일째 혼수상태로 있다가 이틀 전 극동방송에 기도 요청을 한 뒤로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0: 아멘.
1: 네, 아멘.
0: 아멘.
1: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민지가 뇌 손상이 심해서 기억이 뒤죽박죽하고요. 척추에 금이 가고 부러지고 코뼈도 부러지면서 다치고 아픈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민지를 보듬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정말 며칠 전에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목사님, 정말 이 우리 민지 학생 깨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든 몸이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 기적을 꿈꾸며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주님, 0869 성도님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주님, 그 이름을 이미 주님 알고 계실 줄로 저희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김민지 하나님 학생, 아버지 전기자전거와 교통사고로 혼수상태가 될 정도로 하나님 심하게 하나님 다쳐있는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면 하나님 뇌 손상도, 하나님의 금이 간 하나님 뼈마디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상하고 찢긴 것도 주님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아버지,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어루만지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민지에게 하나님 그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하나님, 외양간을 나온 송아지처럼 다시 뛸 수 있는 민지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여, 뇌 손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전혀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유와 청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니 우리의 민지의 지혜와 총명과 기억은 돌아올지어다. 뇌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1: 아멘.
0: 주여 은혜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민지가 아버지 앞에 깨어나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척추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기적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튼튼한 허리를 갖게 될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여, 금간 허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치유되어서 하나님 상하고 찢긴 뼈마디마다 인대와 근육마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그 감정도, 하나님 육체도, 영혼도 아버지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두 분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저희 딸 이번 주 토요일 6월 20일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꼭 합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주님.
0: 아멘.
1: 또 9003번님, 이번 토요일에 제 동생 임소희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이번 시험을 통해 동생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두 분과 또 비롯해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3일 앞두고 계신데요, 많이 긴장되고 떨리실 것 같습니다. 예비하신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때 그거 믿고 잘 따라가며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나님,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께서 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0: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의 기도에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하나님 6월 20일 토요일 하나님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준비한 하나님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요 합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시험을 보고 하나님 이후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통과하여서 그가 원하는 꿈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소원과 계획을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귀한 자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공무의 삶으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 9003번 하나님 성도님의 하나님 동생 임소희 하나님 자매님과 함께 하나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심령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과 같은 형통한 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뛰어난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합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을 더욱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주님께 맡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광야에 하나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여 주실 줄로 믿고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과 기도 제목을 두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세관교회 주광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또 마음속에 품고 계신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며 지선의 음성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아멘.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저희 큰딸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국토부에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하면 번번이 안 되고 있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받고 꼭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 전세 사기 받은 것 당한 것도 참 억울하고 마음이 아플 텐데 번번이 거절을 당하는 것도 참 속상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일단 먼저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또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해결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정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태상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고자 하나님 직장 생활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갔는데 아내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붙들어 주시어서 먼저 낙심한 심령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하나님 소망과 삶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일어서기를 원하옵나이다.
0: 아멘.
1: 주님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하나님 이번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전세사기 피해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전세사기 피해를 잘 인정받아 하나님 보상 절차가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 이러한 사기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불담되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여, 물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는데 귀한 딸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큰 따님이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 해결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8286번님. 하남평화교회 김학원 목사님,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겨 수술 중, 수술로는 할 수 없는 정도에서 중단했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신데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 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우리 8286 성도님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남평화교회 김학원 목사님, 하나님 목회에 하나님 여러가지 일로 참 수고가 많고 하나님 최선으로 하나님 살아오셨을 터인데,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 하나님 아버지여 쓰러져 있습니다. 주님 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출혈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데, 아버지여 이 뇌출혈의 모든 증상과 후유증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으로 만져주시어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은 힘을 내어서 강건하게 이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제단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의사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중앙 가운데 계시는데, 아버지요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면 하나님 우리를 원래 창조하시고 새 생명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하나님 신체의 부분들이 하나님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성도님들과 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보며, 목사님의 의식 없는 중에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 더욱더 능력 있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리라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4540번님. 6월 25일부터 고1 딸아이 예진이가 기말고사를 봐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딸아이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늘 건강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5개 지사의 주니어 전파 선교사인 우리 예진이 커서 극동방송의 방송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아, 정말 우리 따님을 위해서 열심히 심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기도가 또 심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예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과 기도 제목들 다 꺼내지 못하는 것들 많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 위로와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 우리 사공 성도님의 딸 하나님 예진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극동방송 하나님 5개의 지사의 주니어 전파 선교사로 하나님 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소망하고 있사옵나이다.
0: 아멘.
1: 하나님 열심히 꿈을 꾸며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심령의 힘도 주시어서 시험 보기에 최상의 컨디션과 하나님 또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고 있사옵나니 그 영광 붙들고 하루하루 최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시험 보기에 합당한 기억력과 문제 풀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내려 주시어서 모든 환경 가운데 해결하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고 소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화계중앙로에 위치한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제40회기 임역원 및 위원장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광주 무등파크 호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478-5452번, 010-4478-545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하백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치유 음악가수 기현수 씨가 출연하며 다양한 음악인들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예배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006-0455번, 010-8006-04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 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 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이분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며 교회도 모르는 분이 분명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하고 난 후부터 제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대답한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사역을 나타내었습니다. 목사도 이와 같이 성도들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고 가르치며 책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받았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정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라고 하셨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그 의의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활동하라고 하셨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전파라고 하셨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0절로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어 성도들을 견고하게 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라.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라. 또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선포하고 복음을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하심을 선포하라.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됨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책망도 어김없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심을 선포하라.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남을 선포하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게 해주셨음을 선포하라. 창세로부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었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음을 회개하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을 회개하라. 허망한 생각으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음을 알려주어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음을 알려주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죄악을 회개하게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져 서로 욕되게 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또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죄를 회개하게 하고 부끄러운 욕심에 빠진 것을 회개하게 하며 여자들이 순리를 벗어나 영리로 쓰는 것을 회개하게 하고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함을 회개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되게 행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됨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심을 선포해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을 회개하게 해라.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회개하게 해라. 하나님을 떠났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음을 경고해라. 모든 불의한 일, 추악한 일, 탐욕을 부린 것, 악의가 가득한 것,

0: 시기한 것, 살인 감정, 분쟁을 일삼는 것,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비방한 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회개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미워하게 하신 죄는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으로 증언하는 죄,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능욕하는 죄, 교만한 죄, 자랑하는 죄, 악을 도모하는 죄, 부모를 거역한 죄, 우매한 죄, 배약하는 죄, 무정한 죄, 무자비한 죄를 회개하게 가르쳐라. 이 같은 죄가 사형에 해당함을 알고도 여전히 이런 죄들을 반복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라. 그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죄에 끌어들여 지옥자식 만든 죄를 반드시 회개하게 해라. 남을 판단한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핑계대는 죄를 회개하게 해라.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사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곳에서 살려내고 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알려주며 심판에 대하여 두렵게 경고하여 반드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 자신을 회개하며 부끄러운 죄를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의 후유증으로 힘들었던 땅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선진국 판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땅의 혼란스러움은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찬양합니다. 이때 교회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이 민족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님 세계가 깜짝 놀랄 화합한 모습으로 이 민족의 앞날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갈등이 아니라 배려하며 하나된 민족으로 열방 가운데 세계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조직적인 정당 가입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핵심 간부들에 대한 신변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칼날이 이만희 총회장 등 최고 지도부로 확대될지 교계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사법당국이 이단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권 침투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정교 유착 비리의 실체 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신천지 총무 고모 씨 등 핵심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21년 대통령 선거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도 수만 명을 특정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의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신현욱 구리 이단상담소장 등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중앙집권적 구조상 최고 지도부의 제가 없이 대규모 정치 개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역시 수뇌부 제명을 통한 꼬리 자르기 수법을 경고하며 조직 전체의 범죄 연관성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합수본에 제출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언어 장벽과 학업 부적응으로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안산시와 기독교계 다문화 지원단체가 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이주민 시민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오늘 안산시장과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학교 밖 고려인 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과 대안교육 지원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간담회에 동참한 고려인 순복음교회 돈 드미트리 목사 등 교계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의 이주 장벽과 가정 돌봄 공백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려인 청소년은 인구 절벽 시대의 소중한 미래 자산이라며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지자체의 행정 인프라와 기독교계의 헌신적인 돌봄 사역 결합은 다문화 소외계층을 사회적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80만 명 시대를 맞아 경기 동북권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국내 이주민 선교를 지역교회 연합사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선교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경기동부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 14일 경기 광주시 엘드림교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국내 이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연합사역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초대 이사장의 임병재 목사, 사무총장의 장윤재 목사를 선임하고 광주와 하남, 성남, 용인 등 경기 동부권 8개 지역의 민간 선교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본 협의회는 향후 한국어 교육과 의료 지원, 법률 및 비자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별 신앙 훈련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을 건강한 리더십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경을 단편적인 윤리 교훈이나 교리적 주제 중심으로만 읽어내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

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로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학술 대담이 열렸습니다. 칼빈 신학교 마이클 고힌 교수와 총신대 신고권 명예 교수는 지난 15일 화상 대담을 통해 한국교회가 성경 본문을 파편적으로 다루면서 선교적 소명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힌 교수는 성경의 본질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구속사의 운동인 만큼 교회가 세상 속 증인 공동체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인간성을 파괴하는 요소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국원 교수 역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설교와 성경 공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건강한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웨슬리언 평신도 지도자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고 손재형 장로가 초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웨슬리언 평신도 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4일 서울 홍은 성결교회에서 창립총회와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임 회장 손재형 장로는 취임사에서 존 웨슬리의 정신을 따라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회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협의회는 창립 취재문을 통해 영성 세미나와 미자리 교회 후원, 청년 리더십 캠프 개최 등 6대 핵심 실천 사업을 전개하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믹담시는 황금과 같이 귀하고 위대한 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쳤다가 붙잡혔을 때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비참한 위기 속에서 영감으로 기록한 믹담 시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직전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과거 엘라 골짜기에서 쓰러뜨렸던 거인 골리앗의 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승리의 상징인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쥐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기억해 냈지만 대적들에게 포위당하는 순간 다윗은 또다시 뼈가 떨리는 극심한 공포를 마주합니다. 과거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믿음의 거장일지라도 눈앞의 서슬퍼런 현실 앞에서는 언제든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주한 두려움과 위험의 실체를 예상했습니다.

애써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두려워하는 나래라는 정직한 고백과 함께 두려움에 파묻혀 가라앉던 시선을 과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와 시련 앞에서 여지없이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이 정직한 발자취는 오늘날 반복되는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에게는 정직한 이정표가 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바로 그날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소리내어 찬양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마음에 울려 퍼질 때 불안의 자리는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를 가로막은 현실의 거인보다 훨씬 더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찬양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극동방송을 채널 주파수를 맞췄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계속 듣다 보니 출근 시간대 프로그램들이 마음에 또 많이 와닿고 차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뭔가 함께 하고 싶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방송국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신기했습니다. 아나운서분을 직접 보자마자.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사업 홍보차 극동방송을 들렀다가 더욱 가까운 애청자가 되신 김태영 집사님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서 웨딩 사업을 하고 있는 김태영입니다. 춘천의 하영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장성자 원자이시고요. 너무 귀한 분이시고 저희 성도

0: 부모님들은 가족보다도 어쩌면 더욱더 끈끈하고 그런 관계로 맺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김태영 집사님은 원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로 걸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0: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하자마자 좀 너무 많이 마음도 그렇고 어떻게 누구한테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겠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느 날 목사님 그러면 설교를 들어볼까? 교회를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 발로 처음에는 가게 됐습니다. 4개월 된 아이를 안고 갔는데요. 교회 문을 열었을 때 찬양 중이었는데 앉자마자 너무 많은 눈물이 나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할 정도로 많은 눈물을 처음에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라는 약간 숙제 같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됐고 세상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자유함과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느낌, 마음으로 채워지는 느낌들 때문에 더욱더 친근감 있게 그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김태영 집사님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신 건지 여쭤봤습니다.
0: 이제 웨딩이라고 하면 너무나 이렇게 크게 광범위하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제 일륜지 대사잖아요. 이런 결혼을 함께 준비를 해드리면서 어느 장소부터 어디서 결혼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결혼을 하시고 싶은지 이제 애정 같은 경우에는 웨딩으로 해서 모든 거를 뭐 식사 부분, 뭐 드레스나 뭐 스튜디오 촬영 등 이런 것들을 다 웨딩으로 해서 한꺼번에 준비를 하셨다면 저희들은 조금 더 세분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애물이라든지 한복, 전자제품까지도 저희가 같이 제휴를 맺고 있어서 이제 친구 업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랑 신부님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김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만나고 1분 찬송을 협찬하는 방송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시게 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0: 이제 출근길에 제가 뭐 다른 뭐 강의를 듣거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듣다가 또 찬양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극동방송을 채널을 주파수를 맞췄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계속 듣다 보니 출근 시간대 프로그램들이 마음에 또 많이 와닿고 차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뭔가 함께 하고 싶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방송국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신기했습니다. 아나운서 분을 직접 보자마자. 처음에는 그냥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니까 홍보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 앞섰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이 방송을 듣고 이걸 함께 하다 보니 아, 이 전파 선교라는 그 멘트가 좀 더 마음에 와닿고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원하시는 선교나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극동방송이기에 우리의 이웃들이, 북녘의 동포들이, 땅끝 백성들이 이 극동방송을 듣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전파 선교사가 됩니다.

주라빠 안녕. 우리 둘 모두 힘든 시기에 일을 시작해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색 안 하고 잘 해나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표현을 잘 못하는 와이프랑 같이 살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많을 테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표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가정이 돼서 또 다른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우라 형제 자매 없는 혼자지만 너무나 씩씩하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또 자라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엄마는 지우리가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고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도 항상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또 엄마 아빠랑 있을 때 엄마 아빠보다도 더 엄마 아빠를 챙기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지금처럼만 그렇게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고마워요. 사랑해요. 가족을 향한 변함없는 우리의 마음이죠. 김태영 집사님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저희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 앞에 아직 못 오셔서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드는 복소리. 오늘 김태영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기대감이 참 높기는 하지만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과 비교가 될까봐 내린 결정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어요.
1: 그렇습니다. 뭐 올림픽에서는 그동안 남북한이 함께 단일팀을 이뤘거나 뭐 공동 입장하는 등의 교류가 있었고요.
0: 네.
1: 또 축구에서도 한동안 평양이나 서울을 오가면서 친선 축구 대회 등이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런저런 스포츠 교류가 모두가 다 지금은 끊긴 상태입니다. 1991년에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남북한이 단일팀을 이룬 적이 있었어요.
0: 네.
1: 언젠가 월드컵에도 단일팀을 이뤄서 출전할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단일팀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통일이 되고 하나 된 그날,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응원을 펼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1: 우리의 기도가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 데이.
0: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꿈꾸며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1: 네.
0: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출석 인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통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찬양사역자 조찬미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0: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조찬미의 음성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했어요. 야, 월드컵에 함께 뛰는 남북한. 근데 그냥 뭐 단일 팀이 아니라 진짜 하나 돼서 하나의 팀으로 나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1: 네. 예. 저희가 두 손을 맞잡고 같이 입장한 적은 조금 있는 것 같아도 네. 경기 연습도 하고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도 같이 또 이렇게 큰 국제대회에서 함께 맞아요. 다시 한번 맞아요. 등장을 한다면 감회가 참 새로울 것 같아요.
0: 네. 통일의 그날 우리의 기도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복음 통일의 내일 그날 남북한이 하나 돼서 이런 월드컵을 함께 누비며 함께 외쳐서 응원할 그날 우리의 기도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보내주신 출석체크 문자들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북한과 복음 통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화이팅 하시면서 새싹회원 우리 8764님 찾아와 주셨고요.
0: 네.
1: 샬롬 부산입니다. 검사 결과 확인하러 병원 가는 길입니다.
0: 검사 결과. 네.
1: 네, 긴장되지만 주님께 맡기며 염려하지 않고 조심히 다녀올게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1: 아멘.
0: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건강 또 챙기시길 축복합니다. 서천에서도 충남 서천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경기도 부천에서도 오늘 들어오셨어요. 고향에서도 대전에서도 출석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4316님 부산 사상구라고 변함없이 오늘도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출석 남겨주셨습니다.
1: 당첨이 안 돼도 방송 계속 들을 거예요 하시면서 2755님이
0: 네.
1: 이제 보니까 이번 주 내내 거의 아유, 출석을 해주셨어요.
0: 네.
1: 어떻게 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2755님께 출석 선물을 드려보고요. 네. 새싹회원으로 찾아오셨던 우리 두 분 8764-8432님께도 선물을 드릴 텐데 이렇게 출석 인사 우물정 1069번으로 나눠주세요.
0: 네.
1: 뭐 선물도 준비가 돼 있지만 함께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되잖아요.
0: 그래요, 그래요.
1: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아이, 날이 더워서 산책 나왔는데요. 방금 찬양 듣는데 이 찬양 소리에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4122님 남겨주셨는데
1: 네.
0: 우리 한반도 전역에 방송이 되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의 오 해피데이 여러분 더 힘차게 또 찬양도 더 크게 같이 따라 부르시고 뭐 가게나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좀 크게 트세요.
1: 네.
0: 주변 분들 듣고 함께 시원해질 수 있도록. 이야, 하얼빈에서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1: 그러니까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충분히 또 우와.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0: 아마 이분은 조선족이나 중국인이신 것 같은데 성함이 보니까.
1: 세상에.
0: 그죠?
1: 아유, 선물을 어떻게 보내드릴 수, 어떻게 야. 보내드리지?
0: 저희 방송사 한번 오세요. 저희가 선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복음 통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OEP데이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우리 단어 퀴즈 시간 또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북한에서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형제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0: 네.
1: 또 다른 은혜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 신청 찬양까지 끝까지 받고 있습니다.
0: 네, 축하 사연 기도 제목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워십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전해드릴게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하나 민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실 텐데 네. 월드컵 기간이라 오늘 좀 축구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예요.
1: 축구 용어 중에서 또 다양히 다르잖아요.
0: 맞아요. 표현이.
1: 근데 이게 축구가 다들 대중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보금통이 됐을 때 정말 많이 같이 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축구 용어들이 대부분 영어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순화를 했는지 오늘은 그래서 북에서 순화한 그 축구 경기 용어를 듣고 우리가 쓰는 영어식 표현이긴 하지만 네. 어떤 용어일지를 여러분이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죠?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여오실 수 있습니다.

0: 아, 오늘따라 경기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1: 아유, 오늘따라 못해요. 친성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0: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발이 그냥 아예 안 맞는 느낌이야.
1: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연락이 잘 안 되는구만요. 자꾸 뺏기는 걸 보니.
0: 어? 나 연락 잘하잖아 자기한테. 뭐가 연락을 안 했다는 거야?
1: 아니 저기 보시라요. 문지기가 멀리 줬으면 선수들끼리 연락을 자주 잘 해야 되는데 자꾸 끊기잖아요.
0: 아 그래. 북에서는 저거를 아 연락이라고 하는구나. 어 그러네. 이 영어를 이렇게 우리말 바꾸면 와 연락이라고 이게 말이 되네.
1: 남북한 운동 영어도 참 다르단 말입니다. 아무튼 선수들은 연락 잘 하고 민수 씨는 밖에 나가면 연락이 잘 돼야 돼요. 알겠죠?
0: 네.
2: 민수 씨는 밖에 나가면 연락 잘 돼야 돼요 했더니 남편의 반응.
3: 아유. 네. 현실적이에요. 너무 잘해요. 연기를.
2: 자, 연락이 자꾸 뭐 끊기더라. 우리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와 선수들끼리 이렇게 공을 주고받는 것들을 이렇게 입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에서는 연락하다라고 합니다.
3: 네.
2: 자, 그거를 우리는 어떤 용어로 표현하고 있죠? 보기 드립니다. 1번.
3: 패스하다.
2: 2번.
3: 스로인이다.
2: 자, 연락하다는 우리 축구 용어로 뭘까요? 막, 손흥민 선수가 막 이강인 선수나 막 이렇게 주잖아요.
3: 네.
2: 막 여기저기 이렇게.
3: 그쵸.
2: 네, 이런 것들을 할 때 공을 중간에 안 뺏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찔러 넣어줘야 되는데.
3: 근데 제가 축구에 관심이 없었나 봐요. 스루인이란 단어 요거
2: 이것도 처음 들었어요?
3: 그쵸.
2: 네.
3: 아까 얼마 안 됐어요.
2: 아, 그래요?
3: 월드컵에 관심 정말 안 봤나 봐요.
2: 네, 좀
3: 듣기만 했고 아 저런
2: 관심 좀 가져주세요.
3: 하구나.
2: 네, 알았죠. 자, 1번이
3: 패스하다.
2: 2번이
3: 스로인, 이렇게 던지는 거죠?
2: 그렇습니다. 네. 자, 연락하다는 북한어 표현이고 우리는 연락하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거 연락 등급 월드컵 선수 가운데 전체 1위를 했대요. 이야. 그만큼 이게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전달도 해주고 찔러놓고
3: 네.
2: 이 연락을 잘 해주는 거예요.
3: 근데 이게 우리의 연락은 사실 다른 연락이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있는 장소를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그 정보를 연락해 주는 것 같긴 해요.
2: 그렇죠. 네.
3: 받아라 하고서.
2: 맞아요. 잘 건네주고.
3: 그죠.
2: 잘 전달해 주고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연락하다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3: 패스하다.
2: 2번.
3: 스로인.
2: 정답 어디로요?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4835님.
2: 네.
3: 멕시코전 때도 연락이 잘 돼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2: 금요일입니다.
3: 아멘.
2: 모두가 응원하자고요. 자, 찬양 함께 하시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만나볼 텐데요. 어떤 찬양 준비하고 있죠?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3: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와 함께 찬송합니다. 안녕.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국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사랑을 알게 하는 통로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통로도 되고.
3: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4: 네.
3: 아, 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제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5: 목숨을 걸고 들어야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저 부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소리로 위로의 말씀으로 하루하루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그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극동방송. 약 5년 전 러시아에서 이 땅에 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한 형제님의 이야기 오늘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24시간 밤낮으로 방송을 송출하며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 땅에서의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은 또 다른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그 희망의 소리를 함께 하려고 해요. 20대의 청년, 우리 형제님을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3: 안녕하세요.
5: 네, 김준우 형제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 중국, 러시아, 또 남한의 곳곳에 있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또 이렇게 마주하는 자리예요.
3: 네, 반갑습니다.
5: 떨리진 않으세요? 방송 처음이시죠?
3: 네, 처음이에요.
5: 네, 우리 이곳까지 오게 된 그 20여 년 동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3: 네.
5: 우리 형제님은 고향이 어디

0: 계세요?
1: 아, 제 고향은 평안남도입니다.
0: 평안남도?
1: 네네.
0: 수도권이라고 하죠. 그 중심부 근처에 사셨어요.
1: 네, 이제 평양이랑 이제 가장 가까운 도예요. 이제 북한에서. 그래서 네. 수도권이라고 뭐 얘기해도 됩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0: 북한에서는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진 않죠?
1: 네, 그냥 이제 평안남도도 그냥 지방이긴 해요. 사실 그냥 평양만 이제 수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평양? 평양이 수도고 이제 뭐 그 외의 지역은 그냥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면 평양에 오고 갈 일도 덜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1: 네, 맞아요. 뭐 견학도 가고 뭐 이제 친척 만나러 간다거나 하면 이제 뭐 평양에도 종종 들어가곤 합니다.
0: 우리 이곳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죠?
1: 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0: 그럼 북녘에서의 그 모습, 10대 때 거기서 주로 보내셨을 텐데,
1: 네네,
0: 10대까지.
1: 네네.
0: 그때 모습이 좀 더 생생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준우 형제님이 기억하는 북한 고향 땅의 모습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1: 네, 그 제가 생각하는 북한 땅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는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제가 제 고향을 상상해 보면 그냥 친구들, 친구, 부모님, 가족, 친구, 뭐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이제 네. 선생님들 이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0: 뭔가 어릴 적 추억이 녹아 있는
1: 네,
0: 곳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기회가 되면 네. 교류가 되면 얼른 또 가고 싶으시겠어요?
1: 네, 맞아요.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0: 우리 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이
1: 네네.
0: 또 북녘 땅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잖아요.
1: 네네.
0: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때의 그 추억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1: 네.
0: 언제쯤 어디서 들으셨던 거예요?
1: 제가 이제 해외에 나와 있을 때 이제 러시아에서 진짜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어요. 거기 이제 거의 한 6년 전이긴 한데
0: 네.
1: 제가 핸드폰이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은 안 됐어요. 인터넷이 안 됐었는데 근데 거기에다 이제 이어폰 그 줄이 달려 있는 이어폰을 뭐라고
0: 네.
1: 하죠?
0: 줄 이어폰인데
1: 아,
0: 북한에서 얘기하는
1: 네.
0: 레시바
1: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핸드폰에 꽂고 그냥 이제 핸드폰에 또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제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0: 갑자기?
1: 네, 갑자기 저도 모르겠어요. 그 노래가 연속 이제 플레이가 됐는데 이제 갑자기 모르는 노래가 나와서 이거 내 핸드폰에 없는 노래였는데 하고 봤는데 이제 그 방송이 켜진 거예요.
0: 잘못 누르셨군요. 라디오 그 버튼을.
1: 네, 뭐 제가 잘못 눌렀는지 저는 뭐 그때 당시는 이제 몰랐습니다. 그게 왜 네. 켜졌는지 뭐 아마도 잘못 눌렸을 거예요. 뭐 버튼이.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때 우연히 이제 극동방송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0: 근데 이게 버튼이 눌리고 주파수가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서 와서는 극동방송인지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차차 인식을 하셨던 거겠죠? 당시에는 이게 무슨 방송이지? 라고 느꼈던 건가요?
1: 아, 그게 당시에 한국 말을 당연히 하니까 이제 한국 방송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제가 북한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한 정권에 있을 때다 보니까 그 이제 한국 그 콘텐츠나 방송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극동 방송인지는 몰랐고. 그래서 이거 무슨 방송이지 하고 이제 듣다가 이제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이제 신앙 관련해서 나오는 걸 보고 어떤 이제 종교 방송이라고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 이제 내가 그래서 그 라디오를 켜고 이제 방송 종류들을 다 봤어요. 거기 뭐 KBS 방송도 나오고 다 있더라고요.
0: 네.
1: 거기 뭐 서울 방송인가 그것도 뭐 있었고 근데 내가 그때 이거 처음에 들었던 방송이 뭐였지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돌리면서 이제 채널을 돌리면서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극동방송이었어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이게 극동방송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0: 6년 전쯤 러시아에서.
1: 네, 맞아요.
0: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눌러주셨나 봐요.
1: 맞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네, 그때 당시 진짜 라디오가 저는 되는 줄도 몰랐었거든요. 제 핸드폰이.
0: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1: 네, 그게 인터넷이 당연히 안 되니까 이제

0: 라디오도 못 듣겠지 했는데 그 진짜 우연히 노래 들으면서 그 라디오가 진짜 켜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 극동방송이 켜질 줄은.
1: 어떻게 딱 라디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네. 그 앱이 딱 켜졌는데 그것도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는 것도
0: 네, 좀 신기합니다.
1: 뭔가 이 휴대폰을 보급하신 분이 거기에다 맞춰서 제가
0: 네, 아마 뭐 이전에 쓰시던 분이 혹시라도 듣고 있지 않았을까.
1: 그것도 브로커 통해서 다 이렇게 휴대폰 구하신 거겠죠?
0: 왜냐면, 네, 그 맞아요. 그 브로커는 아니고 이제 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북한에서 저희 선배들이 쓰던 휴대폰이었어요.
1: 진짜요?
0: 네.
1: 그러면 더 뭔가 감사한데요?
0: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 선배 중에서 그거를 들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뭐 제가 이제 장담 못하지만 뭐 의연히 뭐 켜지고 그 극동방송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는 게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1: 근데 처음에 그걸
0: 네.
1: 처음 들었던 방송을 찾으려고 이렇게 채널을 돌리셨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방송이 그 방송인지 그 느낌을 어떻게 하셨어요?
0: 그 방송이 이제 제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저는 이제 북한 있을 때 신앙이 없었잖아요. 이제 저는 네.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런 기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북한에서 나쁘게 이제 교육을 받았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뭐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난 그런 거부감이 있었는데 나한테 근데 그 방송이 너무 이제 부드럽고 뭔가 마음의 안정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1: 네.
0: 그때 당시 내가 이제 심정이 힘들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더 그 방송이 제 뭔가 기억 속에 이제 딱 아, 이 방송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남았다고
1: 네.
0: 생각을 해요.
1: 그 처음 들었던 게 뭔지 기억이 나세요? 대충이라도?
0: 그게 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생각을 안 나는데 이제 어떤 성경구절이라든지 하나님이란 네. 단어 그것밖에 솔직하게 이제 생각이 안 나긴 합니다. 그때 처음에 들었던. 근데 제가 뭐 기억을 하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진짜 그쵸. 우연히 들었던 거라서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이제 그냥 이제 기독교 방송이었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1: 뭔가 진행자가 얘기하는 멘트였어요? 아니면 찬양도 들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제 처음에 노래가 나왔다 했잖아요.
1: 네.
0: 노래가 이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찬양이라는 게 알았지만 이제 그때 당시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노래인가 했어요. 그 차례 끝나고 이제 어떤 그 뭐 네, 어떤 아나운서님이 이제 하시는 그 멘트가 있었어요. 그 목소리도 이제 되게 부드러워, 그 뭔가 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1: 아, 뭔가 이 언어를 비교했을 때도
0: 네.
1: 그 조선말이랑
0: 네.
1: 북한말이랑
0: 네.
1: 그리고 여기 표준어랑 비교했을 때
0: 네.
1: 그 차이도 부드럽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로도.
0: 아,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보통 한국 뉴스에도 이제 가끔씩 북한 뉴스가 짤막짤막하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혁명적으로 이제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는 이제 너곤너곤하고 이제 좀 자근자근한 이제 목소리가 아니고 이제 완전 혁명적으로 씩씩하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남한 방송을 들었을 때는
1: 네.
0: 되게 사람이 뭔가 심적으로 너근너근해지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근데 지금 말씨가 이게 투 뒤에 좀 그것만 그렇지 사투리가 좀 있는 거 말고는
0: 네.
1: 되게 노곤노곤 자근자근하세요.
0: 아, 제 목소리요?
1: 네. 노곤 잔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0: 아, 네. 저 지금 이제 일부러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이라서.
1: 그럼 북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씩씩하게 말했었어요? 혁명적으로?
0: 네.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뭐 체제가 그렇다 보니까 좀 씩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1: 상상이 안 돼요.
0: 아, 그래요? 이제 북한에서는 뭔가 좀 대중 앞에 나서야 되고 그 나서야지 이제 뭐 좀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1: 네.
0: 네 이제 뭔가 아, 저 사람 괜찮네라는 이미지도 생기고 뭔가 당에 좀 충실한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하니까 좀 어떤 모임 같은데 이제서는 좀 씩씩하고 좀 혁명적으로 이제 그 웅변 같은 거.

0: 를 하는 편이고, 네. 이제 뭐 한국도 뭐 어떤 곳에서는 선언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북한은 거의 다 이제 뭐 대중 앞에서 얘기할 땐 씩씩하게 얘기를 해야 돼서 그 많이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1: 아,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0: 아, 네. 그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1: 뭔가 이렇게 채널도 아, 내가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던 것도 아니었고,
0: 네.
1: 노래를 듣다가 우연히 또 채널이 참
0: 맞아요.
1: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0: 네.
1: 들려주시고 그렇게 좀몇번더 들으시면서 찾으시면서 들으셨던 거잖아요.
0: 네.
1: 그렇게 함께했던 극동방송과의 러시아에서의 그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돌이켜 봤을 때또 어떤 여정이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평안도가 고향인 약 5년 전쯤 이곳으로 건너온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우연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1: 아멘.
2: 우리 준우 형제의 이야기 다음 주에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우 형제님 목소리가 참 고우시네요. 9688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북한 출신 분들 가운데도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시네요. 그렇죠?
1: 맞아요. 사회가 그렇게 뭐 목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혁명적으로 하겠기만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2: 자, 생방송 OAPD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을 북쪽에서 들으셨던 분들의 간증 이어드릴 거고요.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연락하다. 연락하다라는 축구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가 무슨 뜻일지 1번이 패스하다.
2: 패스하다, 2번이 스로인입니다. 자, 연락하다라는 축구 경기 용어, 북에서 쓰는 말인데요. 우리는 경기 중에 1번 패스, 2번 스로인.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됩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 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1: 1번 패스하다가 정답입니다.
0: 네, 패스입니다. 월드컵 기간에는 저희가 종종 이런 경기 용어를 많이 문제로 드릴 것 같은데.
1: 네.
0: 자, 보내주신 정답 문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랜만에 보냅니다. 시골에 작은 교회 섬기고 있는 사모예요. 하나님께 복된 소식을 전하고

0: 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1번 패스하다 정답까지 잘 맞춰주신 세사키온 사모님 반갑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부산에서 개인택시 기사님이시래요. 우리 0317님 오늘 50대 마지막 생신이시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정답 맞추셨고요. 이분 저희가 좀 선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0: 좋습니다.
1: 네, 우리 0317님 축하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연락이 잘 돼야 된다는 거는 패스가 잘 돼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1: 네, 맞아요.
0: 너무 덥습니다. 0565님.
1: 오, 오늘 보니까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인가? 뭐 이렇게 예보가 있었는데.
0: 아이고.
1: 밖에 계신 분들은 네. 수분 섭취 잘 하시면 좋겠고요. 아, 저 몇 번 보냈는데 사연이 소개 안 됐는데 다시 포기 안 하고 보냅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저 이제 연락하지 말까요? 뭐 연로한데 연락도 자주 하고 문자도 보내는데 소개도 안 돼주셔서 하셨지만 구력이론이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0: 그리고 원주에서도 보내주신 8952님 계시고요. 네. 인천에서 버스 운행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1번 할렐루야 하시면서 8553님.
1: 네. 우리 7636님은요. 이번에도 우리 한국 축구가 패스를 잘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이번 멕시코전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7233님. 결혼 20주년이라 강릉 왔어요.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
0: 와, 이 강릉... 결혼기념일에 여행 가셔서도 극동방송을 빼놓지 않고 들으신 거잖아요.
1: 너무 바람직한 가정 부부네.
0: 그러니까요. 네. 7233님께 먼저 첫 선물 드리고요. 네. 아까 0317님도 드리고 식곤증을 극동방송으로 깨우신다는 9992님을 선물로 한 번 더 끼워드리면서
1: 예.
0: 그리고 늘 살아계신 주님께 패스하는 게 제 기도입니다. 연락하는 게 제 기도예요. 주님께 그렇게 잘 패스하는 삶이 되기를 아멘.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전주에서 5189님 보내주셨는데 네. 선물 드리고요. 청주에서 찾아와 주셨어요. 0360님 그리고 4093님까지
1: 네.
0: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오늘 선물 링크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 답장을 받아보신 분들은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예.
1: 북한말을 배우면서 이렇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다고 9469님도 문자 주셨고 처음 문자 주신 3972님 오늘 쉬는 날이라 이 방송 처음 듣는데요. 찬양도 좋고 퀴즈도 너무 재미있고 앞으로 복음통일 위해 저도 기도하면서 문자로 자주 연락드릴게요 하셨습니다. 정답도 맞히셨는데
0: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 연락 주세요 하셨죠. 자, 그 찬양 마커스 워십의 꽃들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1991년 교회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가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장애가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빨리 자신을 주님 곁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그에게 소망이 되었고요. 그 후 하나님이 자신을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고 붙들리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눈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컴퓨터의 글자를 쓸 수 있게 만들어진 특수장치를 통해 세상과 소통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신학과정을 마치고 문서선교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문서선교사역을 하고 계신 윤석원 선교사님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올라가겠다고요. 비록 그의 육체는 꼼짝할 수 없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누리며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오직 소망으로 채워진다는 것 우리도 함께 체험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분명 그에게는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그의 상황에서 보면 그일날 사람들은 다윗과 그 일행을 배반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반은 다윗의 마음에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자신의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함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에 대해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승승장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을 인정하고 세워준 사울과 그 측근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당할 상황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겼을 때 아마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환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과 그 측근들이 그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선한 것을 반대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도 승승장구하다가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무너지면서 깊은 침체로 빠져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에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승리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적대하는 환경도 있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아도 그것에 대해 자신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 같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개뿐 날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에요.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때로는 오랜 기다림으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 기대가 돼서 신뢰와 기대를 갖고 더욱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국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0: 저희가 또 여름에 중턱으로 향해 가면서 지난 시간에는 남산 둘레길을 다녀오신 얘기도 해주셨고요.
1: 네.
0: 그리고 한창 더워지기 전에 또 이곳저곳 산책을 다니기도 하고 오고 가는 길목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너무나 오늘은 고액인 것 같아요. 가격이 나가는
1: 맞습니다.
0: 내돈내산을 하나
1: 네.
0: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0: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2026년 5월 31일 국내산 전기자전거 159만 9천 원의 마지막 할부 결제 금액 16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아, 이번 16만 원이 마지막 할부 금액으로 결제가 된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대표님, 할부라는 이 개념이 북한에도 있을까요?
1: 와, 제가 아실 때는 없었는데
0: 네.
1: 지금 요즘 카드라는 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전기 자전거 하면 요즘 북한에도 지금 그꽤 중국산이 들어가 있는 걸 보거든요. 요즘 그저 외국인들이 북한 그 평양이랑 관광하면서 그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찍은 영상들이 지금 막 공개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평양에도 전기 자전거 중국산들이 막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에 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기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보다는 비교 안 되게 좀 기술력이 높은 거라서. 근데 159만 9천 원이면 그저 160만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게 10개월로 이번에 할부를 했어요. 근데 벌써 이번에 마지막 10개월 차 16만 원이 이제 결제된 거예요. 정확히는 15만 9천 원이 되는 거예요. 예, 참 이게 결제 딱 되는 순간에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 딱 끝났네, 이거는.
0: 다
1: 이제
0: 갚았다.
1: 완전 내 소유다, 이제 이거는.
0: 이게 할부가 그러면 분할해서 결제를
1: 예, 10달 동안 분할되되 이자가 붙지 않고 분할되는 거라서
0: 무이자 할부로
1: 무이자로 된
0: 받으셨어요.
1: 거죠.
0: 이게 이자가 조금씩 붙는 할부도 있는데 무이자로
1: 아,
0: 받으셔서
1: 이건 또 전기 자전거가 이벤트로 이제 무이자 10개월까지 되는 걸 제가
0: 오.
1: 사다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0: 참 행사가 있는 것도 많고
1: 네.
0: 국내산 여기가 그 국내에서 최고 브랜드라고 할까요?
1: 네,
0: 최고
1: 그렇죠. 맞습니다.
0: 기업에서 사신
1: 그러니까
0: 거잖아요.
1: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는 전 세계가 에너지를 전기로 많이 이제 바꾸잖아요. 근데
0: 네.
1: 전기를 바꾸면 문제가 되는 게 배터리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정말 잘 이제 성능이 좋은가가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배터리 기술은 진짜 이제 뛰어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국내산 배터리다 보니까 한번 충전하면 그 충전해서 가는 거리라든가 그게 엄청 파워가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기분 좋게 지금 달립니다, 지금.
0: 근데 전기 자전거라고 했을 때 북녘에서도 조금은 상용화된 전기 자전거라고 하셨지만 얼마나 또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기라는 것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0: 이곳에서는 그 상황이 완전 다르죠.
1: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자꾸 정전도 되기도 하고
0: 네.
1: 들어오는 전기가 전격 전압이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배터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인터넷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할 때는 아주 그 정확한 제 용량의 전압이 들어와야 되고
0: 네.
1: 그리고 충전할 때그 충전하는 이 배터리 자체도 또 기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기 자전거 하면 사실 배터리가 심장이에요, 이게. 심장과도 같은 그런 게 가장 큰 건데 원래 이 배터리는 그 수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배터리 충전하는 횟수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충전했을 때 가게 되는 거리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배터리 때문에 화재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화재 사고가 안날수 있는 안전 기술이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번에 이제 구매한 거는 광고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엄청나게 이제 우리 그 국산, 한국산으로 잘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도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진짜 질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타보면 알거든요. 이제 그전에 제가 전기 자전거를 우리 한국산 배터리 말고 중국산도 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0: 네.
1: 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내 온도도 막 경사 각도가 높잖아요. 그때도 이제 보면 벌써 파워가 다르거든요.
0: 참 자랑스러워요, 이런 거 보면.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배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0: 북한에서도 충분히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저희가 한민족이잖아요.
1: 네.
0: 그런 여건이 안 될 뿐이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들면서, 거기는 이런 그렇죠. 제품들을 다 수입해서 쓰잖아요.
1: 다

0: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북한은 강물 자원은 충분히 많아요. 희토리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면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북한에서 과학을 했잖아요. 생물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느낀 게 그거예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종합적으로 그게 이제 같이 합류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돼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물건이 나올 때 그게 단순하게 그 어떤 한 가지 물질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다양한 분야, 다양한 성분들이 다 혼합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자면 전 사회 과학 기술적인 수준이 다 고르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건 북한은 그게 안 돼요. 과학 기술 발전은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이제 국가가 잘 산 나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요.
1: 네.
0: 근데 북한은 그런 투자할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엄청 높잖아요.
1: 그렇죠.
0: 한 사람이 한 달 월급이 보통 이제 그러니까 1년 연봉을 보게 되면 다 몇천 달러 넘어가거든요.
1: 그럼요.
0: 막 네. 만불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연봉이.
1: 연봉이.
0: 예. 근데 북한은 과학자들 배고파요. 완전히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전해야 되는데 이 잘 먹어야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교가.
1: 참 이게 지척에 있는 곳이면서도 이런 데서 오는 간극도 너무 큰 것 같아요.
0: 네. 저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날 내놓고는 출퇴근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1: 네.
0: 그때마다 타면서 대한민국도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큼. 저는 그 출퇴근길 자체도 자동차 도로하고 완전 구별된 정말 국가가 돈 투자해가지고 만든 도로가 자전거도로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자전거도로를 탈 때는 저절로 콧노래가 막 나와요.
1: 야, 자전거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 서울부터 부산까지 찍고 타시는 분들
0: 맞아요. 건강상 운동을 하면서 하는 분도 꽤 많죠.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이렇게 서울을 중점으로 둬서 가로로 또 횡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 아 그리고 요즘에 그 TV로 보게 되면 유튜브 있잖아요.
1: 네.
0: 거기 우리 한국 친구들이 자전거 가지고 전 세계 1주합니다.
1: 아,
0: 난 세계 1주하는 거 봤는데 아. 대단하더라고요.
1: 어.
0: 자전거로 세계 1주한다니까요.
1: 또 이게 새삼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세계 일주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일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0: 네.
1: 중국을 찍고 나서 들어오는 육로가 막혀 있으니까
0: 네.
1: 배를 타거나
0: 배를 타고 들어오죠.
1: 비행기를 맞습니다. 타는데 그 일주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0: 네.
1: 이렇게 육지로 오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0: 그렇죠.
1: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0: 빨리 북한이 열려야 되는 일인데
1: 네.
0: 저도 빨리 통일되면 저는 진짜 그때 자전거 타고 한번 세계 일주 해볼 겁니다.
1: 서울에서 평양 찍고 양강도 찍고
0: 그 다음에 또 모스크바 찍고 런던 찍고 하면서
1: 영상 다 찍어주세요 대표님.
0: 예, 그래야죠.
1: 그래서 이런 자전거에 전기 자전거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1: 아멘.
0: 예. 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벌써 우리 인간은 다른 이제 동물치한 달리 지혜롭게 총명하게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리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북한은 참 그런 것마저도 허용되지 않은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1: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술과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함께 남과 북이 믿고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성경 말씀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 나아가는
0: 네.
1: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또 다른 하나님과의 그 여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자, 6월 17일 수요일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오늘도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어요. 하나님을 혹시 잠깐 떠난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상처받았든지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뭐 다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다니고 계시는 분들 있나요?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학교 방학 말고 교회 방학, 그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자, 어제 했어야 되는데 오늘로 하루 연기해서 오늘 보물 퀴즈를 합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분들을 찾는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보석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데, 옆에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정답 옆에다가 적어주신 분에게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물론 정답만 주신 분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풍암교회 전영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1: 자, 한 오늘도 10년 만에 만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외쳐주신 전영찬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1: 예.
0: 핸드폰을 이제 꺼내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어디로 꺼내셨어요. 정답을 보내면 됩니까?
1: 예, 50원 유료 문자인데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0: 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 예.
0: 샵 1069
1: 예.
0: 우물정 1069번으로
1: 예.
0: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 어느 지역이든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1: 예.
0: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그 어플에서 무료 예.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목사님이 큰 목소리에 깜짝 놀라셨다는 분들 계십니다.
1: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 주무실 시간인 것 같은데.
0: 네네.
1: 깨셔요. 깨셔요. 자, 이 시간에 깨셔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대학은 벌써 방학이라 기숙사 짐 빼러 춘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1: 예.
0: 아, 벌써 대학은 지금 방학을
1: 방학이네요.
0: 한 곳이 있군요.
1: 예. 맞아요. 맞아요. 지금 방학 이제 시험 봤습니다.
0: 네.
1: 제가 이제 시험 보고 이번 주 시험 보고.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이 피아노학원 기다리면서 듣고 계시는 2042번님.
1: 예.
0: 구미 8858번님도
1: 예.
0: 듣고 계십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께 퀴즈를 내드릴 텐데
1: 예.
0: 이제 제시어를 네 가지를 드릴 겁니다. 제시어.
1: 예.
0: 제시어 네 가지. 처음에는 좀 어렵고 점점 힌트가 나올 겁니다. 이 제시어를 듣고 여러분께서 연상되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혹시 무교나 방학생들은 한 문자로
1: 쭉,
0: 따로
1: 예,
0: 따로 주시면 저희가 몰라요.
1: 예, 하루 종일 찾아야
0: 제발,
1: 돼요.
0: 여러분 제발 한
1: 예,
0: 문자로
1: 제발.
0: 좀 보내주십시오.
1: 한 문자로 쭉 예. 써주시면 됩니다.
0: 그리고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1: 예.
0: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1: 예.
0: 선물 고를 수 있는
1: 기회를 드립니다.
0: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1: 선지자입니다.
0: 첫 번째 제시어는 이제 선지자네요. 선지자.
1: 예, 선지자.
0: 선지자.
1: 예.
0: 많은 선지자 중에서 오늘 예. 정답은 누구일지. 두 번째 제시어.
1: 다윗의 조언자입니다.
0: 다윗의 조언자.
1: 예, 다윗의 예. 조언자.
0: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다윗 옆에 예.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1: 예.
0: 조언을 했던 사람인데 세 번째 제시어.
1: 솔로몬을 왕으로 추천한 자입니다.
0: 솔로몬을 왕으로 추천했던
1: 예.
0: 사람입니다.
1: 맞습니다.
0: 자,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 제시어 나갑니다.
1: 바세바 사건을 질책했던 사람입니다.
0: 바세바 사건을 질책했던 사람.
1: 예.
0: 오, 이쯤 되면은 여러분께서 아실 것 같은데.
1: 예.
0: 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생들
1: 예.
0: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데
1: 예.
0: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옆에 방학 적어주시되 몇 년 방학까지 적어주시면 좋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교회를
1: 그렇죠.
0: 3년 쉬고 있다
1: 예.
0: 하시면 3년 방학
1: 예.
0: 5년 쉬고 있다 5년 방학, 그중에서 또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1: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 드리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1: 예.
0: 자, 힌트 있나요, 목사님?
1: 있습니다, 있습니다.
0: 힌트.
1: 하나님께서
0: 예.
1: 이자를 다윗에게 딱 보내가지고.

0: 고요.
1: 예.
0: 그냥 너이놈하고 막 소리쳤던 그 선지자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자, 선지자 어떤 선지자 이름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0: 옳은 길 따르라의 얘기를 박현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예.
0: 제시어 목사님, 예. 이 방송을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예. 지금 보물 퀴즈 하고 있잖아요.
1: 예, 예.
0: 네 가지 제시어를 듣고 떠오르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맞추는 지금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1: 예.
0: 지금 막 들으신 분들도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보니까 이미 정답을
1: 빨라. 이미 빨라 이미, 막 엄청 빨라.
0: 빨라요.
1: 와.
0: 1073번님이
1: 예, 축하합니다.
0: 엄청 빨라요. 1073번님 선물 드릴게요.
1: 선물 드려야죠.
0: 8291번님도 엄청 빨랐어요.
1: 8291. 오. 와, 이거 막 이름이 참 번호가 진짜 좋네.
0: 3857번님도
1: 예,
0: 엄청 빨라요.
1: 3857.
0: 와. 오, 엄청 빨라요.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근데 우리는 또
1: 중간도 괜찮습니다.
0: 이 중간. 세상에서 빠른 사람들만 또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1: 그럼요. 예. 그럼요.
0: 좀 느린 사람도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좀 느린 사람.
1: 예.
0: 자, 여기 2044번님
1: 와,
0: 이제 막
1: 축하합니다.
0: 문자 주신 분.
1: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2044번님.
1: 엄청 축하합니다. 야, 늦게 와도 괜찮네.
0: 중간은
1: 가죠. 중간은 가. 중간도 괜찮습니다.
0: 중간 가는 예. 누구를 할까요? 누구를 할까요?
1: 예. 딱 이분.
0: 자. 예. 3825.
1: 예. 3825.
0: 예. 아유, 382면 안 되겠네.
1: 예?
0: 땡입니다. 땡.
1: 예, 예, 그만 돼. 아,
0: 이사야 선지자라고
1: 썼네. 아, 아니야. 잘못했어.
0: 땡입니다.

0: 아이 빨리 다시 바꿔줘요. 빨리.
1: 4119번.
0: 어.
1: 네. 4119번님께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 자, 네 가지 제시와 목사님 다시 한번 주세요.
0: 예. 선지자이고요.
1: 네.
0: 다윗의 조언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추천했던 자입니다. 다윗에게 솔로몬 왕을 추천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 바세바 사건을 질책하게 만든 그 사람입니다. 예. 와, 너 이놈! 하면서.
1: 바세바 사건을 질책하게 만든
0: 예.
1: 선지자.
0: 선지자.
1: 다윗의 조언자 옆에 있었던 사람.
0: 예.
1: 자, 이쯤 되면 알겠죠, 여러분? 샵 1069
0: 예.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혹시 내가 교회 안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0: 예.
1: 몇 년 방학,
0: 예.
1: 뭐 무교
0: 예.
1: 이렇게 좀 써주시고
0: 예.
1: 방학생하고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다.
0: 예.
1: 통화 가능 써주시면 저희가 선물
0: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
1: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0: 예, 샵 1069 우물정 1069 뭐 50원 여기 조금
1: 그렇습니다.
0: 들어갑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자, 보기도 이제 드디어 내볼까요? 예,
0: 드려야죠.
1: 보기 드려야. 없이는 내가 못 맞춘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0: 아, 그럼요.
1: 보기 주십시오.
0: 1번 나단, 2번 조나단, 3번 마이클 조단,
1: 네.
0: 4번 방탄소년단.
1: 그렇습니다.
0: 예.
1: 여러분 정답을 맞춰주셔야 돼요.
0: 예, 정답 맞추세요.
1: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 나단이냐, 조나단이냐, 마이클 조단이냐, 방탄소년단이냐.
0: 아, 5번도 있어. 부부사기단.
1: 그렇구나.
0: 예.
1: 부부사기단.
0: 예.
1: 자, 나단, 조나단, 마이클 조단, 방탄소년단, 부부사기단.
0: 예.
1: 정답하시겠다. 샵 1069번으로.
0: 예.
1: 방학생 무교생들에게는 무조건
0: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1: 번호로 주셔도 좋고 한글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서울 수신 문자로 어디서든 샵 1069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면서 방학생 무교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저희 마구 기다립니다.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이노스 듀엣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9분 지나고 있어요.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물 퀴즈 냈습니다. 목사님,
1: 예.
0: 목소리에 힘이 나요.
1: 아이고.
0: 역시 최고예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보기에 완전 빵 터졌어요.
1: 아, 저도 터졌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예.
0: 자, 그러면 나단이냐, 조나단이냐, 마이클 조단이냐, 방탄소년단이냐, 부부 사귀자니냐, 정답은 바로
1: 나단 선지자입니다.
0: 나단. 그렇습니다. 나단. 예, 나단. 예, 예, 예, 나단입니다.
1: 나단.
0: 조나단 아니에요.
1: 예, 조나단, 예,
0: 나단입니다.
1: 아니에요. 내가 조나단 좋다고 조나단 아닙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예, 다윗이 바세바,
1: 예,
0: 이렇게 간음 사건 이후에,
1: 예,
0: 나단이 이제 한 1년 뒤인가 얘기했던가요? 예. 시간이
1: 사실 이제, 예, 임신해가지고 거의 낳기 바로 직전이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숨기다 이제 들킨,
0: 그렇죠,
1: 거죠. 이제.
0: 나단이 가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1: 예,
0: 뭐 이렇게 어떤 예를 들면서,
1: 예,
0: 이런 나쁜 사람
1: 부자와 어떻게, 가난한 자 예를 들면서,
0: 예,
1: 하나님께서, 예, 바로 이름 죽여라 그랬더니,
0: 예,
1: 바로 당신입니다,
0: 그렇죠,
1: 라고 소리쳐가지고 그냥, 예, 그냥 다윗이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꼬꾸라지니까 하나님이, 예, 너 죽이려고 했지만 너 용서해 주다, 그렇지만 네 자녀는, 네가 너 임신한 그 자녀는 내가 죽이마, 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0: 네네.
1: 오늘 사실은 이거,
0: 네,
1: 이거 비밀스러운 얘기지 말이에요.
0: 네네.
1: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우리 나단 선지자처럼 이게 오늘 방송이 새끼라는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0: 네네네.
1: 아,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0: 그렇죠,
1: 말씀,
0: 그렇죠,
1: 들어라.
0: 그렇죠. 예. 나단이 정말 용기 있게,
1: 그렇죠,
0: 다윗의 잘못을 딱 지적합니다.
1: 아, 잘못하면 나단, 네, 죽어요.
0: 그러니까, 예, 아주 용기 있게.
1: 죽고.
0: 용기 있게.
1: 예.
0: 저도 여기 마이크 앞에 오면은 그냥 뭐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 가세요 막 밀어붙이고 뭐 그냥.
1: 우리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0: 안 가면 어떻게 뭐 이러면서.
1: 극등방을 들으세요. 생명이 있잖아요. 네,
0: 그렇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나단도 용기 있고 좋지만,
1: 예,
0: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1: 아,
0: 저 나단 입중은 뭐 이런 거 없이,
1: 그렇죠,
0: 거기 바로
1: 말씀이
0: 무릎 꿇고,
1: 그렇지, 무릎 꿇고 회개.
0: 나다. 예. 내가 잘못했다.
1: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0: 그러니까
1: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하면서 무릎 꿇고,
0: 네,
1: 회개한 그 모습에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쭉 이어지는,
0: 그렇습니다,
1: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0: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 예,
0: 정말 네가 합한 자다.
1: 그렇죠.
0: 내 마음이 합한
1: 내
0: 자다.
1: 내 마음이 합한 자다.
0: 우리처럼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1: 그렇죠, 실수하죠.
0: 간음, 강간했던, 예, 사람이잖아요.
1: 예. 그럼요.
0: 다윗이. 근데,
1: 예,
0: 나단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1: 예,
0: 바로 회개하고.
1: 맞아요.
0: 눈물로.
1: 이 시간 바로 그게 필요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혹시 다윗처럼 이 시간에 찔림이 있어서,
1: 예,
0: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분들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1: 예,
0: 합한 자입니다.
1: 아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0: 그냥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셔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지 예. 기대가 됩니다.
0: 예.
1: 오늘 보기 진짜 웃겨라고 하는 분들도 꽤 되고요.
0: 예.
1: 오늘 뭐 무교
0: 와 오늘 웬일입니까?
1: 뭐 무교생들 뭐 작정했나?
0: 작정했나? 오늘 완전히 작정하신 것 같아. 지금 뭐 쭉쭉 오셨네.
1: 무교생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0: 예, 오늘.
1: 자, 일단은 그래도
0: 그래도
1: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신 분들 먼저 한번 전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0: 예, 예.
1: 일단 이분을 전화를 한번 해보겠는데.
0: 예.
1: 이분은 처음에 베드로라고 했었어요.
0: 예, 베드로 맞나요? 맞긴 하지 베드로는 이거 조금 비껴나가긴 했어도요.
1: 네. 예. 다시 또 바꿨어요. 나단으로.
0: 예.
1: 눈치 빠르게 바꿨습니다. 자, 3510번님 전화드립니다. 3510.
0: 예, 3510번님.
1: 네.
0: 지금 일반 전화 갑니다.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아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지금 혹시 블루투스라든지 스피커폰이라면 제대로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음질 때문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라디오를 꺼주시고 이어폰이면은 그냥
2: 예
1: 바꿔주시겠어요? 지금 소리가
2: 잠시만요.
1: 예, 소리가 지금 좀 울리고 그래서요.
0: 예, 예.
1: 여보세요.
0: 그렇습니다.
1: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야겠네. 예.
0: 이분 지금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예, 3510번님 베드로라 했다가 나단으로 바꿨습니다. 급하게 바꿨어요.
1: 자, 신호 다시 가고 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아유, 안타깝습니다.
0: 야, 이거 어쩐 일일까요?
1: 저희가 그러면 이분은
0: 예.
1: 이따가
0: 예.
1: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0: 예.
1: 그러면 다른 분을 한번 전화를
0: 예.
1: 해보겠습니다.
0: 5년째 방학이네요. 2010번님.
1: 2010번님.
0: 예.
1: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5년 방학생 2010번님. 자, 2010번님 신호 가고 있어요. 전화 안 받으시네요. 아이고.
0: 일반 전화. 예, 일반 전화입니다.
1: 자, 요즘 우리 2010번님 전화 안 받으시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0: 예, 스팸인 줄 알고 보통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받으셔도 됩니다. 2010번님.
1: 자, 2010번님.
0: 5년째 방학입니다.
1: 극동 방송에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3: 이분님
0: 예.
1: 전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전화를 다시 한번 5년째 방학입니다. 2010번님 받아주시면 오늘 생명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은혜의 문도 열립니다.
1: 자, 2010번님 다시 전화 걸고 있어요.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0: 일반 전화거든요.
1: 이런 아이고,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예,
0: 문자 한 보내시고 어디 가신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0: 예.
1: 다음 분.
0: 예.
1: 다음 분은 누구를 해야 될까? 자.
0: 예.
1: 오늘 전화할 분은 많이 있거든요.
0: 예.
1: 2937번.
0: 2937번. 예. 일반 전화 2937번. 일반 전화입니다.
1: 자, 2937번님께 전화 드립니다. 나단 맞춰주셨고.
4: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예, 끊은 거거든요.
0: 예.
1: 자, 다시 한번 또 도전해보죠.
0: 우리는 한번 다시 한번 걸어야죠, 그래도.
1: 자, 오늘 좀 험난하지만.
0: 예.
1: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0: 예.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2937번.
1: 일반 전화 극동방송이에요. 받아주세요.
0: 2937번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로 지금 울리는데 받아주시면.
1: 아이고, 2937번 안 받으시네요.
0: 이런 참.
1: 자, 그러면
0: 예.
1: 이번에는 이제 무교생

0: 무교생 한번 해볼게요.
1: 와, 이거 무교생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4631번님.
2: 고객님, 지금 가신...
1: 4631번님. 무교생인데 분명히 이분은 누가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또 뭐 우리 잘 아는 이야기니까 또
0: 자 무교생
1: 예
0: 무교생
1: 예
0: 자 신호 갑니다
3: 네 여보세요
0: 아유 감사합니다 드디어 받아주셨습니다 자 극동방송 네? 저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3: 네 근무 중이에요
0: 아 근무 중이세요 근데 근무 중에 어떻게 라디오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아 동생이 잠깐 들으라고 해가지고
0: 동생이 잠깐 들으라고 해서 네. 네. 나단이라고 정답도 맞춰주셨고 무교라고 네. 적어주셨는데
3: 네
0: 지금 교회를 안 다녀보셨나요?
3: 아니 어렸을 때 다녔어요
0: 어렸을 때 다녀봤어요 동생이 네. 들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뭐 연락이 왔어요? 아니면 동생하고 네. 지금 같이 듣고 있나요?
3: 연락이 왔어요
0: 연락이 와서 지금 한번 방송 한번 들어보라고
3: 네.
0: 혹시 지금 그럼 방송 계속 듣고 있다가 전화 받았어요?
3: 아니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서요. 방송을 못 듣고 있어요.
0: 아까 퀴즈 낼 때는 네. 방송을 들으셨군요.
3: 네, 네.
0: 오늘 방송 처음 들으셨겠네요?
3: 네.
0: 오. 와. 동생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인가봐요.
3: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지금요?
3: 전주예요.
0: 전주.
1: 전주.
0: 오. 네. 동생도 전주에 있어요?
3: 네.
0: 그렇구나. 어떻게 그래도 일하시는 거가 중간에 이렇게 잠깐 방송을 들으실 수 있나 봐요.
3: 네.
0: 다행입니다.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자, 어렸을 때 그 예.
3: 지금 방송 중이세요?
1: 네, 생방이에요.
0: 예, 지금 이제 생방송 중에 전화 걸었어요.
3: 네, 네.
0: 앞에 계속 다른 분들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 4631번 님이 지금 우리 살려 주셨습니다.
3: 아, 그래요?
0: 전화를 엄청 안 받으셔서 예.
3: 네.
0: 아유 애타고 있다가 딱 받아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하네. 예.
3: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0: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은
3: 네.
0: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또
3: 네.
0: 동생이
3: 네.
0: 또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3: 네, 네.
0: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세요.
3: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3: 네.
0: 한국 BL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네.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3: 네.
0: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3: 네.
0: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3: 혹시 주얼리는 뭔가요?
0: 주얼리는 이제 저희가 네. 문자로 드리면 거기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이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3: 아,
0: 그래요? 집으로 배송되는 주얼리 드려요?
3: 네.
0: 알겠습니다.
1: 아이, 저 동생도 줘요. 동생도.
0: 동생.
1: 동생.
0: 동생 지금 동생이 지금 듣고 있겠네요.
3: 예.
0: 동생.
1: 동생도.
0: 동생. 돼요. 동생 한번 동생에게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3: 동생아 고마워.
0: 동생 이름도 한번 불러보면서. 네.
3: 윤지혜야.
0: 예. 지혜야 하면서 또 한번.
3: 지혜야 고마워.
1: 동생 것도 선물.
0: 동생 어떤 거? 동생은 동생, 어떤 거?
3: 동생도 같이 주얼리를
0: 동생도
3: 해주세요.
0: 주얼리 알겠습니다
1: 예, 예.
0: 자 동생도 네. 주얼리 자 우리 4631번님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3: 네
0: 예? 한번 네. 그 교회 좀 다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 인생 살면서 아니, 해본 적 없으세요?
3: 아 나 계속 동생이 교회 다니라고 하긴 하는 것도 있겠네요
0: 예, 예. 네.
1: 이럴 때 동생
3: 때
1: 소원도 좀
3: 막상 가려니까 좀 엄두가 안 나긴 하더라고요.
1: 아 그럼 동생하고 가려... 같이 가요?
0: 동생이 전주에 동생... 있다면서요?
3: 네 지역이 네, 동네가 좀 틀려서요.
0: 아, 동네가 좀 달라서.
3: 네.
0: 아, 전주 어느 동네세요?
3: 아 저는 서곡이고요.
1: 예.
0: 서곡.
3: 동생은 송 네 동생은 송천동이고요.
0: 아 그렇구나. 아,
1: 거리가 좀
0: 네. 그러면 전주 서곡 쪽에 있는 네. 건강한 교회를 저희가 네.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3: 네.
0: 네, 소개시켜드려가지고 교회 네. 다닐 수 있도록
1: 예.
0: 근데 동생하고 같이 다니면 더 좋고
1: 그렇죠 아니 동생이 아마 이 네. 방송 들으면 동생한테 지금 제가 부탁을 할게요 한 달 정도 같이 언니하고 같이 교회 같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0: 예.
1: 교회 정착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니면 교역자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0: 네네 네.
1: 이렇게
3: 아무, 안 그래도 아마 동생이 이거 듣고요
1: 예.
3: 맞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니까.
1: 왜냐하면 영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네. 가장 네. 큰 선물이 예수 만나는 거거든요.
0: 그래요.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0: 1번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0: 동생이 얘기할 때 빼고도 살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거나 분명히 하나님 찾을 때 있었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렇죠?
2: 그렇긴 하죠. 에이.
1: 그럼요. 그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는 사실은요. 이제 더 이상 멀리 가지 말고 이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0: 부모님은 혹시 교회 다니세요?
2: 엄마만 다녀요.
0: 엄마만.
1: 아, 어머니 큰 소원이 그럼.
0: 엄마도 와. 전주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2: 네.
1: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떨어지셨어요?
0: 그러니까.
2: 네?
0: 엄마 교회 가면 안 돼요?
2: 아, 엄마도 교회가
1: 멀어요?
2: 차 타고 가긴 해야죠.
1: 아, 아니야. 반대로 이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한번 가보세요.
0: 그러니까.
1: 거꾸로.
0: 어머니를 모시고 엄마 모시고. 교회를 가든지 우리 동생 엄마 교회로 다시 다 모이는 것도 괜찮겠네요.
1: 그렇지,
0: 한 달 동안. 예,
1: 한 달 동안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어머니 가장 큰 소원이 제가 볼 때는 이거거든요. 내 딸이 같이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거.
0: 그래요. 어머니는 혹시 극동방송 모르실까요?
2: 네.
0: 이번
2: 엄마가
0: 기회에
2: 라디오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0: 그러면 어머니 선물도 하나. 어머니 만날 때
1: 예.
0: 가지고 갈 선물을 제가 드려야겠다.
1: 아, 그래. 완전 이게 곡감물 열었네.
0: 엄마는 선물 뭐 드릴까요? 아까 거기서.
2: 아, 엄마가 암이셔가지고요. 아. 좋은 거 해주세요.
0: 좋은 거.
2: 그냥 거,
0: 뭐, 예. 뭐 유산균 뭐 이런 거 괜찮을까요?
2: 아, 네, 유산균 해주세요.
0: 오케이, 유산균.
1: 예. 완전 오늘 곡감물은 열었네.
0: 유산균을 예, 예. 우리 4631번님한테 드릴 테니까
1: 예.
0: 그거
1: 예.
0: 들고 어머니한테 가서
1: 예.
0: 엄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1: 예. 아니야 일부 일부라도 가셔야지.
0: 그러니까. 저희 애쓰는 거 보십시오 막.
1: 아,
0: 어떻게든 막 못 도망가게 하려고.
1: 안 되면 제가 쫓아와서 같이 가고 싶어요.
0: 어떻게든 지금 가게 하려고 지금.
1: 예. 네.
0: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자 네. 기도 한번 하시죠. 목사님 같이, 따라서.
1: 저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죠.
0: 예.
1: 사랑의 하나님.
2: 예.
1: 저 따라 하시죠.
2: 예예. 예.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2: 네,
0: 4631번님.
2: 네.
0: 이번 주에 네. 어머니 모시고 효도도 하시고 하나님도 꼭 만나셔야 돼요.
2: 네, 알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아, 이분은 약속 지키실 분인 것 같아.
0: 그러니까.
1: 100% 그냥. 와.
0: 아니 뭐 전주가 막 엄청 큰 땅도 아니고 그렇게 그렇죠. 완전
1: 아니 이쪽 끝에 이쪽 끝만 한 30분 가요.
0: 아 그런가요?
1: 예. 그러니까 아니, 어쩔 수 없긴 한데
0: 엄마도 다니고
1: 그렇죠.
0: 동생도 다니니까
1: 예.
0: 예. 그래도 좀 이렇게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엄마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 뭐 몇 번 버스를 타지만
0: 그러니까
1: 예. 예. 이렇게 하시는 것도
0: 하긴 그런데 뭐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제일 좋긴 하죠.
1: 예.
0: 제일 가까운 교회가 하지만 일단 처음에 첫발뛰기가 어려우니까
1: 그렇죠. 일단 들어가기가
0: 동생이나
1: 들어가기가.
0: 엄마 예. 그 교회로 가시면 훨씬 더 어색함이 좀
1: 예.
0: 덜할 것 같네요.
1: 예 맞아요. 예, 예. 일단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돼.
0: 네네.
1: 그래야
0: 예.
1: 방법 천국의 문이 이제 열리는 걸 스스로 보거든요.
0: 네네.
1: 예 또 있습니다.
0: 자 그러면은
1: 예.
0: 이번에
1: 이분도 부교예요.
0: 자
1: 예.
0: 다른 분
1: 예.
0: 오늘 뭐 무교 뭐 사기단 같은 아까 부부 사기단 뭐 무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1: 6046번 아마 이게 아니고 이게 옆에서
0: 옆에서
1: 이게 조금 문제가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오늘 참 어려운
0: 샛게라를 아는 분들이
1: 예.
0: 야 이렇게 나단이라고 보내 무교라고
1: 쌍문동
0: 보내
1: 쌍문동 또 쌍문동 그러니까, 아닐까 싶어요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샛게라 김인수 PD인데요
3: 네네
0: 통화 지금 가능하시죠?
3: 네네.
0: 예예. 예. 아까 나단 무교라고 보내신 분 맞죠?
3: 네.
0: 본인이 무교 맞아요?
3: 아닌데요.
0: 그러면요?
3: 아 친구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건데 왜?
0: 아 친구가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3: 네.

0: 문자 보내달라고 해서요.
1: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교 아니세요?
2: 교회 안 다니시냐?
1: 예? 예?
0: 기독교예요.
1: 기독교예요? 근데 네. 왜 무교라고 보내셨을까요?
0: 그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보내줬는데.
1: 아, 친구가 나단 무교라고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0: 네.
1: 두 분 안 친하죠?
0: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지금.
1: 아니
0: 제가
1: 지금 6046번님이 전화... 교회를 다닌다면서요.
0: 누구요?
1: 그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교회 다닌다면서요.
0: 네네네.
1: 근데 그 친구분은 지금 전화 받으시는 6046번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0: 아 그래요?
1: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문자 보내세요 이건데 친구 너 교회 안 다니니까 무교라고 보내 이렇게 한 거예요.
0: 아, 그 뜻이었어요.
1: 네.
0: 문자 한 통만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1: 그러니까 그
0: 건데.
1: 친구는 교회 다니나요?
0: 네, 다녀요.
1: 그러니까 이제 막 착각하셨나 봐요. 6046번님이 교회 현재 네. 다니고 있는 거를 모르시나 봐요.
0: 네.
2: 교회 잘 다니시죠?
0: 아, 잘은 안 다닙니다.
1: 잘은 안 다니구나.
2: 잘은 1년에 한 번씩 네네네. 가시나 그럼?
1: 그러니까 어떻게 가시는데요?
0: 네?
1: 어떻게 가시는데?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그런 거. 매주 안 가세요?
0: 매주 안 가요.
1: 네. 아,
0: 근데
1: 그래.
0: 이게 뭘까요? 지금 전화하신 게?
1: 이게 지금 극동방송이라고 들어봤어요? 극동방송이라고?
0: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1: 처음 들어봐요?
0: 네.
1: 이게 그 친구가 왜 보내라고 한 줄 알겠네요. 매주 지금 못 가고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고 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매주 못 가시고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시는 겁니까?
0: 그냥 제가 뭐 힘들 때?
1: 힘들 때.
2: 아, 그래 방학 시
1: 힘들 때 한 1년에 진짜 한두 번 가시는 거예요?
0: 네.
2: 이제 이해됐습니다.
1: 그렇구나.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 이런 때. 응. 송구영신 예배 때.
2: 부활절 때.
1: 그런 때 한 번씩 가시나 봐요. 아닌가요?
0: 네, 맞습니다.
1: 뭐, 맞구나.
2: 그러니까 들켰네.
1: 그러니까 친구가 보내라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지금 잘은 못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 잘 다닐 수 있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기독교 방송, 네. 극동 방송에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 지역은 어디세요? 그런데요. 지역.
0: 지역이요. 예. 전주예요.
2: 전주.
1: 전주.
2: 오늘 전주 목 터졌네.
1: 그 전주 내가 볼 때 아까 그 동생
2: 예.
1: 보내라고 했던 언니 있잖아요.
2: 예.
1: 그 언니가 싹 보냈나 봐. 야, 너도 보내. 혹시 그 지금 그 보내라고 한 친구분이 윤 뭐 지혜라고 했던가요?
2: 예, 예, 예.
1: 맞나요? 동일 인물인가요?
0: 맞아요.
1: 맞나요?
0: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1: 그 윤지혜 님이 지금 동생한테도 보내라고 하고 친구한테도 보내라고 했구나.
0: 그래.
1: 아무튼 오늘 맞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요. 우리 6046번님이 오늘 네. 우연히 전화 연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전화 연결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6046번님을 선택하셨고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0: 깜짝 놀랐어요.
2: 이게 지금 생방송인지 전국으로 다 나가는 생방송이거든요.
0: 아 그래요?
2: 예,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니야.
1: 네. 저희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좀 전에 통화된 분도 윤지혜님의 네. 이제 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2: 예.
1: 일단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2: 예.
1: 선물
0: 네.
1: 선물 제가 불러볼 테니까 골라보세요.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그 다음에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2: 네.
0: 아 그래요.
2: 네.
1: 여기서 고르신다면
0: 첫 번째 거 할게요. 첫 번째 거.
1: 소곱창.
2: 예. 소곱창.
0: 네네네.
1: 예, 소곱창 전골로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고 저희가 이제 구글 링크 보내면 거기다가 이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겠고요.
0: 네.
1: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곳이 전주에 있는 교회죠?
0: 맞아요.
1: 혹시 교회 이름이 얘기해 줄 수 있나요?
0: 아니요.
1: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 끝나고 제가 따로 한번 전화할 테니까요. 자, 그 교회를 이번 주부터 꼭 다시 가셔야 돼요, 이제. 예?
2: 네? 예, 이제 가세요. 제대로 가셔야죠, 이제.
1: 그러니까.
2: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1: 예.
2: 정말.
1: 예. 자,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 예.
2: 좋으신 하나님.

0: 하나님, 저 따라 기도하시죠.
1: 네,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우, 감사합니다.
2: 아멘입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멘이에요. 자, 우리 네. 6046번님 오늘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네.
2: 교회를 가끔 이렇게 가신다고 했지만요.
1: 네.
2: 한번 꾸준히 교회를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좀 아시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혹시 복음 아세요, 6046번이? 천국 가는 방법?
1: 깊지 않습니다.
2: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혹시 아세요?
1: 네.
2: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1: 아, 잘 모릅니다.
2: 아, 목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0: 예. 천국은 오직 예수님 믿으면 돼요.
1: 네.
0: 예. 그거 하나 길밖에 없어요.
2: 예.
0: 성경은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부르신다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잔치에 예복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갈 수 있거든요.
2: 예, 그래요. 그 우리가 성경에도 나왔듯이 착한 행실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6046번님 꼭 예수님 믿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0: 그럼요.
2: 예수님 잘 믿고.
0: 예.
2: 그래서 아까 그 친구 윤지혜님.
0: 예.
2: 아마 이제 방송 끝나면 이따가 전화 올 겁니다. 전화 오면은 같이 서로 이렇게 합의하셔가지고 예. 그 친구와 함께 그 교회를 꼭 이번 주부터 가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2: 아니면 그 1년에 한두 번 가시는 그 교회 그쪽으로 가셔도 좋고요. 예.
1: 네.
2: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2: 와. 오늘 무교가 많은데
0: 예.
2: 전화해 보면 다 우리 윤지혜님 다
0: 보냈습니다. 갑자기 막 뻥 쳐
2: 신청한 게 아닌가 모른. 예.
0: 예. 오늘 지금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2: 그러니까
0: 무교가.
2: 오, 엄청 뿌렸나 봐요.
0: 예.
2: 무교라고 보내 이러면서.
0: 예. 예. 완전히.
2: 그러니까.
0: 예.
2: 자, 그러면 그래도.
0: 그래도 또.
2: 그래도
0: 또.
2: 우리가 전화해야죠.
0: 예, 해야죠.
2: 아,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얼마 안
0: 남았어요. 이게.
2: 시간이.
0: 예.
2: 아,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좀 애매하네요.
0: 이거 어떡하지?
2: 더 있는데.
0: 예.
2: 방송 끝나고.
0: 예.
2: 목사님 저하고 함께 또.
0: 예.
2: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예.
0: 예.
2: 자, 오늘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전화했는데
0: 왜?
2: 안 받았던 분들도 계시고
0: 예.
2: 아예 아까 그 이어폰에서 바꾸다가
0: 예.
2: 전화 통화 안 된 분도 계시는데
0: 예.
2: 꼭 방송 끝나고 나서 꼭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고
0: 예.
2: 오늘 무교나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은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0: 예.
2: 무조건 선물을 드리겠고
0: 예.
2: 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2: 너무 귀한 자매 아름다워요. 꼭 함께 교회 나가시길
0: 예.
2: 바란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두 분 애쓰시는 모습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주에 그분 꼭 가실 것 같아요.
0: 아, 가실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2: 그러니까요. 와.
0: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예. 지금요.
2: 전주 땅에 전도의 부흥이 활활 타오르기를.
0: 그러면 이곳은 그렇게 될 겁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집에서 방송은 많이 듣고 있다. 항상 진행하시는 PD님.

0: 감사합니다. 이 방송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9202번님이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1: 서프라이즈.
0: 아, 와. 계약하신 분도 있네요, 이렇게.
1: 예.
0: 우리 2251번님, 지난 4월에 통화했던 분인데, 이분도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 가는 차 안에서 윤이 사남매하고 듣고 계신다고. 목사님의 힘찬 목소리에 둘째가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50대 마지막 생일 부산 개인 택시 기사님, 김기덕 기사님,
1: 예,
0: 고맙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아유,
0: 자, 오늘도 다 저희가 사연을 소개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1: 예.
0: 우리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김인수였어요. 고맙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대의 많은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하며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이루게 하고 땅을 비추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주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유한합니다. 늘 저물고 다시 어둠이 오는 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빛을 보여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 되어서 결코 어둠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계시록의 완성까지 마침내 모든 유한한 빛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제40회기 임혁원 및 위원장 워크숍을

0: 방송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광주 무등파크 호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478-5452번 010-4478-545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하백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치유 음악가수 기현수 씨가 출연하며 다양한 음악인들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예배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006-0455번, 010-8006-04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 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60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M 93.1MHz 광주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맺어진 아름다운 열매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던 그 뜻깊은 현장에는 전도자의 간절한 손길이 있었고 그 손을 잡고 주님 품으로 걸어 나아온 귀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최한규 성도님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3: 저는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입니다. 이번에 국동방송에서 영남권 전도대회를 해서

0: 몇 분 모시고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권한이 선뜻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며 찾아가고 전화도 하니 당일에 다섯 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성함이 최한규 씨라고 남자분인데 그날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끝까지 땡볕에 앉아 공연과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영접 기도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러 왔다가 더위로 고생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전도대회 참석해서 그 뒤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안 빠지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저는 최한규 성도입니다. 극동방송 영랑권 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웠지만 노래와 태권도 등 볼거리도 좋았고 외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기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궁금해 주말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 영남권 전도대회 현장을 가득 채운 복음의 열정이 결국 한 영혼을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기적이 이 땅에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순복음 대구교회 나정희 권사님 최한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3: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잠언.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징계를 업신여기나 책망을 듣는 자는 슬기롭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있지만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괴로울 뿐이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기뻐하신다. 바른 길에서 떠나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무덤과 사망도 여호와 앞에는 환히 드러난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찌 모르시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여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슬기로운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미련을 먹고 산다. 고통당하는 자의 나날은 비참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늘 축제를 연다.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모신 삶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은 것보다 낫다.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쇠고기로 잔치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참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밭이나 정직한 사람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조언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 사람은 대답하는 말을 듣고 기쁨을 얻나니 적절하게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지혜로운 자의 길은 위로 생명길과 연결되어 아래 무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사람의 집은 허시지만 과부의 밭은 지켜주신다. 악인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자의 생각은 기뻐하신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자기 가족에게 재앙을 가져오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의인은 신중히 대답하나 악인의 입은 악을 마구 토해낸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마음의 기쁨은 눈을 통해 빛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생명을 주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살 것이다. 훈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이지만 책망을 듣는 자는 총명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겸손하면 영예가 뒤따른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나니 악인은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신다. 사랑과 신실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왕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입은 바른 것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저울과 천칭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모든 저울추 역시 그분이 정하신다. 왕은 악한 일을 미워해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튼튼히 세워지기 때문이다. 왕은 정직한 입술을 기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왕이 노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지혜로운 자는 그 진노를 풀게 한다. 왕의 얼굴빛이 환하면 살 수 있으니 그의 은총은 봄비를 담은 구름과 같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피하면 정직한 자의 길이 뚫리나니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킨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다 하고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잘 듣는다. 명철한 사람은 생명샘을 가진 자이나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함 때문에 벌을 받는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다스리고 그의 입술을 잘 가르친다. 부드러운 말은 송이꿀과 같아서 영혼에 달며 뼈를 치료한다.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한다. 사람은 배가 고파야 일을 하고 허기져야 일거리를 찾는다. 불량배는 범죄를 꾀하고 그의 말은 모조리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사악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꾀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눈짓하는 사람은 음모를 꾸미는 자

입술을 심술궂게 담은 사람은 죄를 저지른다. 백발은 영예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삶을 통해 얻는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아들을 다스리고 그 아들이 받을 재산을 함께 받을 것이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녹이듯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따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험담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자를 비웃는 사람은 그를 만드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며 남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이다. 미련한 자가 거만하게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통치자가 거짓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과 같아서 옳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모욕을 갚지 않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지만 지난 일을 자꾸 끄집어내면 친구도 원수가 된다. 슬기로운 자는 한마디 책망에 깨우치나 어리석은 자는 매를 100대 맞아도 알지 못한다. 악인은 늘 대들려고 하니 그런 자에게는 무자비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새끼들을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이 더 두렵다. 배은 망덕하면 재앙이 그의 집에서 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툼의 시작은 뱀의 작은 구멍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따지기를 그만두어라. 범죄자를 무죄 석방시키고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여호와께서 모두 미워하신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본문으로 이기는 믿음, 말씀과 증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신앙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주시며 하늘이 열릴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런데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늘이 열릴 때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이에게는 축복과 회복의 나팔 소리이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상 주시는 나팔 소리인데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강요하고 예수를 배교했던 그들에게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교회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는가? 이 핍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두 가지 비전을 보는데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이 있더라. 요한은 하늘에서 해를 입은 한 여인을 봅니다. 발 아래에 달이 있습니다. 그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가 들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 안에 생각했던 건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꿈을 꾸면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는 것을 보는데요. 해는 아버지 야곱, 달은 어머니, 열두 별은 열두 지파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7년 풍년에 곡식을 저장하고 7년 가뭄이 될 때 곡식을 나누어 주면서 7년 가뭄을 이기는데요. 이때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고 요셉은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 당시에 해, 달, 별은 요셉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한다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요셉은 은 20냥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수님도 은 30냥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요셉도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데요. 예수님도 죄 없는데 십자가를 지십니다.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낮아진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셉은 애굽을 구원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를 용서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십니다. 요셉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달, 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을 연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리로다. 시편 2편에 메시아 탄생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그가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깨뜨린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승리한다라는 예언입니다. 여인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용이 등장합니다. 머리는 일곱이고 열뿔을 가진 붉은 용이 등장해서 여인이 해산하면 그 아이를 해하고자 합니다. 그 붉은 용,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당시에 붉은색은 로마의 상징색이었습니다. 전쟁에 군인들이 나갈 때 로마는 빨간 옷을 입었고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러면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라고 하는데 그 일곱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 지도를 보면 로마가 일곱 개의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람들은 로마를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산이라는 말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을 비유와 상징의 언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소아시아 교회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고 강요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를 그리스도인들이 거절하면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요한은 그 로마를 붉은 용으로 비유하면서 그 붉은 용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리스도인이 왜 핍박을 당하는가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요한은 비유와 상징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요한의 편지를 보면서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금 로마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하고 거절하면 핍박하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그러면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 다짐을 하는 겁니다. 붉은 용이 로마를 통해서 핍박하는데 그 붉은 용의 정체를 성경은 옛 뱀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한 그 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마음껏 따먹으라고 하시고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걸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았는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씩 비틉니다.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더냐? 내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말씀을 조금씩 비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이 자기 중심의 삶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지 마.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말과 왜곡으로 사람을 말씀 밖으로 나오도록 유혹하고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단을 꾀는 자라고 말합니다. 뱀은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유혹에 노출되고 하나님 금하신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오면서 그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요한이 사단을 꾀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도 섬기고 예수도 믿으면 되지 않느냐. 타협하면서 살아. 황제 신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카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주이다. 이 고백만 하면 핍박받지 않고
너희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겁니다. 요한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이긴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붙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이고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로마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황제 신전에서 분향하라고 회유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분향하고 카이사르 퀴리오스를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타협했을 뿐이다. 고난에 무너진 게 아니라 분별력을 잃고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난의 문제도 만나지만 더 치열한 유혹이 분별력의 흐려짐입니다. 사단은 꾀는 자라는 건 분별력을 교묘하게 망가뜨리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광주 무등 경기장 근처에서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취방으로 가는 길인데요. 무등 경기장 주차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가보니까요. 무술 시범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구경을 했는데 그 경기가 끝날 즈음에 한 분이 나오더니 이것은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팔기 위해서 쇼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약을 파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절에 좋은 약이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관중들에게 조금씩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걸 먹으니까 뭔가 관절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약을 먹더니 허리를 펴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요 깜짝 놀라면서 와, 이 약이 대단하네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일 후에 집에 오는데 우등경기장 주차장에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전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술 시범 경기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약을 소개하고 무료로 먹어보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약을 먹고 관중들이 관절이 편해지는 것 같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쪼그려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또 일어나서 걸어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충격을 받았던 건 그 할아버지가 전에 봤던 그 할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왜 속는가, 또 어떻게 속이는가를 그때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마귀가 분별력을 흐트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진리를 속입니다.

오늘날 계시록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이 계시록의 비밀을 다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조금씩 비틀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4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한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말합니다. 옛뱀 사탄은 사람들을 꾀는데 그곳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면 너희 살 수 있어. 편하게 살 수 있어. 예수만 주가 아니야. 너희도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해. 이렇게 말을 할 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신앙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을 이긴 자라고 하면서 이긴 자들의 믿음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증언하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계시록에서 증언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1장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6장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12장 17절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의 증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개인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의미합니다. 증언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로마는 가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주라고 강요했을 때 성도들은 예수스 키리오스, 예수가 주라고 증언했습니다.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누가 주님인가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로마와 타협하면서 배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박해받고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다시 증언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용이 등장해서 그들을 괴롭히는데 여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이기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붙들고 산 사람들입니다. 12장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핍박을 당하는가?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공격하는데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용이 사단이고 그가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유를 예수를 이기려고 했던 세력이 땅으로 쫓겨나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말씀을 비틉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0: 말씀을 붙들고 비트는 말씀을 반격합니다. 사단이 가져오는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비트는 말씀입니다. 그 비트는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이니까 따라가다가 다른 복음을 만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반격하는데요. 사단은 말씀을 비틀어서 유혹할 때 예수님은 그 비튼 말씀을 분별하셨고 온전한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진리를 비틀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복음이지 새로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사단이 주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약화시킵니다. 예수가 약화될 때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단언하는 건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증언하는 말씀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비틀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서 다른 복음을 만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한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아닌 다른 이름, 사도들이 전하지 않는 새로운 복음 모두 다 우리가 분별하고 싸워야 하는 영적 세력들입니다. 계시록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린 양 예수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지키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다.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내가 살 길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립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학문, 신학은 죽은 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서 살리는 것은 영, 내 영,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있는 거요. 이 몸뚱아리가 왜 있어? 내 영혼이 떠나면 이거는 시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하지 않아.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고 약 먹고 밥 먹고 해야 돼.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이야. 죽은 몸.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도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0: 그래서 육신이 귀중하다는 거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에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 학문이 받쳐주고 밝히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해주는 것이 학문이 필요해요. 학문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걸 밝혀주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기름길로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학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전통과 지식을 의존하는 학문은 육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참된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대원에 다니는 분들은 영적 지도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명을 맡고 이게 온 거예요. 그것을 확신을 잡았다면 성령을 심은 신학,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는 신학, 이거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말로만 껍데기로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가 말로만 해서 실제로 구원자고 메시아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신학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학문적인 성과를 내세워서 그것이 우상화가 됐는데 우상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신학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고 연구하고 성경을 사람의 기록한 책으로 연구하고 만다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인류의 신학자들이 목회를 못한다. 설교는 아는 지식으로 전달해줬지만 목회를 못했네. 생명을 주는 거니까 성도들이 문화, 철학 그거 들어오는 거예요? 학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본문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2차 VIP 초청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성탄절 중요합니다. 부활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은 초청주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칼빈이 가르쳤던 애정론을 믿습니다. 애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을 자를 영원전부터 아셨고 선택하셨다는 교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 본문 18절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성경은 믿은 사람이 선택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선택된 사람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믿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증거는 이미 넘치도록 많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보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고백이 터져요. 해가 정확하게 뜨거워집니다. 달이 움직입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씨를 심을 때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거 하나하나 꿰뚫어 보면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체의 신비를, 의사들은 수술하다가 인체의 신비를 보고 놀래버린대요. 세포를 연구하다가, 혈액을 연구하다가, 눈을 연구하다가, 호흡기를 연구하다가, 심장을 연구하다가, 이건 흥분해버린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곳곳에 흔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증거 없음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똑같이 복음을 전해요. 똑같이 설명해요.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거부합니다. 노인분들 섬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아니, 살 만큼 살았잖아요, 지금. 죽기 직전, 임종 직전에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니,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믿는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순간에도 다른 말은 다 반응을 해. 손 까딱까딱, 발 까딱까딱, 눈 깜빡깜빡, 거의 끈덕끈덕 다 반응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아멘, 아멘 안 합니다. 끝까지 등 돌리는 거예요. 같은 복음, 같은 말씀인데,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결과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면 믿지 못한다. 결국 믿음은 인간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선택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건 인간 중심적 질문이에요. 성경은 반대로 물으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는가? 이게 맞는 질문이죠. 왜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만 행하신다면 모든 인간은 다 심판받아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원래 우리는 모두 멸망받아야 될 존재, 불신 지옥이 아니라 그냥 지옥, 원래 지옥이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믿어라 안 믿겠다 그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이다고, 그냥 지옥이다고. 하나님께서 그 지옥 갈 백성 중에 구원을 하셨으니 선택은 불공평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셨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할 뿐입니다. 아브람도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공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또 질문이 이어지죠. 만약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면 전도는 왜 한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만 애정하신 것이 아니라 방법도 애정하셨어요. 구원도 애정하셨고 전도도 애정하셨어요. 택자도 애정하셨고 전도자를 통해 부르시는 것도 애정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4절,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사람을 통하여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청,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아린 송도님이 있어요. 오늘도 나오셨는데 최근 새벽 예배에 나오셔. 저는 이분이 원래 신앙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김선미 A 집사님이 초청을 하셨어요. 초청 주일 때. 근데 이분은 오래된 불교 신자래요. 불심이 깊어서 주변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대. 근데 꿈속에서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를 교회로 부르신다. 그래가지고 몇 교회를 또 다녀보셨다네. 근데 멋이 아닌가 비어. 꿈에 봤던 그 십자가가 아닌가 비어. 그런데 우리 김선미 A 집사님이 전도를 몇 번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편한 교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이렇게 초청을 했다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불편한 교회, 우리 교회는 힘든 교회 이래가지고 떠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반대로 전도를 했대. 우리 교회는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매우 힘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지간해서는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했는데도 오신다 그랬고, 또 초청주일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마룻바다 기도에 오신다 그러더래. 오지 마라 그랬대. 새가족이 오는 기도회가 아니다. 새가족이 오는 기도회가 여기는 막 방언 기도하고 이런 기도회다. 그런데 오셨어. 이제 좀

멋져 것인지 밥이 맛있다 그래서 밥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뭐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요즘에 슬기로운 교회 생활 설교를 들으시더니 오늘 아침에 헌금에 써진 기도 제목은 제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 일이겠냐고요. 친절하게 얘기를 해도 불편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불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친절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 오라고 했는데 가는 사람이 있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어찌 사람의 일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청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초청도 예정되어 있다는 거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들을 부르실 때 천사를 보내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를 쫙 풀어가지고 전도해버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다 천사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연약한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신다. 그것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2차 VIP 초청주일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은 안 믿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온다. 그 사람은 너무 완고하다. 그 사람은 불심이 심하다. 그 사람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다.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해 둔 자가 있다는 거죠. 내 백성이 아직 그곳에 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다시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직 믿지 않았는데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라고. 아직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믿고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광주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수완지구에도 있습니다. 상모지구에도 있습니다. 광주는 구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은 이제는 경계가 광주 전남이 허물어져 버렸어. 야 이번에 기도를 하는데 주성동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세전에 통합될 줄 아시고 이번 직분자는 광주 사람도 있고 전남 사람도 있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만세전에 예비된 교회예요. 영암에도 있습니다. 상무지구에도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있습니다. 이 동네에도 있습니다. 이주민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5만 8천 명의 이주민. 직장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도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곧 부르실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하십니다. 직접 음성 듣고 나온 사람들은 계속 직접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택한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니까 시장으로 갑니다. 회당으로 갑니다. 강가로 갑니다.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의 목표는 단순히 결신카드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사람 바울이 직접 가르친 건 제한적이지만은 공동체를 세워두고 공동체 안으로 부르면 공동체가 그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백목사 개인이 어떤 사람을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는 거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우리 교회 가장 큰 강점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 양육을 하다 보면요, 그 1대1 양육한 사람 이상해지면 같이 이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제자가 돼버려. 또 우리 어떻게 1-1 가정교회, 1-2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도요 양육사가 매년 바뀌어. 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내 뭐에 매이는 거예요? 공동체에 매이는 거죠. 오늘 오후 시간에 그 공동체들이 우리는 살아있다 이걸 전 세계에 외치잖아요. 아니 여러분,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전 세계로 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의 몸짓 하나가. 어떤 교회는 거리전도를 잘해, 거리전도. 어떤 교회는 붕어빵 전도를 잘해. 어떤 교회는요 그 노방 전도를 잘해. 어떤 교회는 그 전도지를 잘 돌리더라고요. 다 귀한 사역인데 저희 교인들은 목사를 닮아가지고 그거 잘 못해. 붕어빵을 만들러 갔다가 다 먹어버리고 우리가 그 이주민 전도하려고 그 의료선교팀이 와서 붕어빵을 고주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그 팀들이 시험에 들어버리더라고요. 이주민 주려고 고놨는데 우리 교인들이 줄 떠서고 또 데리고 와서 또 먹고 해가지고 막 두 개 세 개 너무 맛있다 막 또 먹고. 오늘은 그런 거 안 하죠. 처음부터 우리 교회 강점은 어디 있냐? 공동체. 공동체 안으로 초청을 해서 가정교회를 만나고 목양장을 만나고 믿음의 가족이라고 소개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여행을 떠나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초청을 해. 초청. 우리 교회는 초청을 해요. 초청. 우리 교회는 붕어빵도 안 만들고 전도지도 안 만들고 노방전도도 뭐라고 또 우리 거리에서 막 뭐 하여 전도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다 목사를 닮아가지고 쑥스러우셔가지고. 저도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걸 잘 못해. 어떤 목사님은 1대1로 권사님하고 자주 만나더라고. 그거 잘해. 그거 무섭다. 그 다음에 여자들하고 만나면요 이게 막 얼어내니까 긴장이 되고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왠지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참 못 놀겠어 저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저는 강해요. 우리 교회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로 공동체로 초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을 하느냐? 첫 번째, 특별한 날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평소에는 거절하지만 특별한 날에는 마음이 열립니다. 다음 주가 VIP 초청 주일. 오후에 음악회가 열리고 우리 교회 찬양대회가 또 다시 한번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임직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날에 뭐 하자고요? 부르자고요.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성탄절에 연필 받으러 갔다가 부활절날 계란 먹으러 갔다가 이번 특별 잔치 때 음악회 보러 왔다가 그때도 우리 초청주일날 제가 바람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눈물 흘린 분이 많습니다. 내 속에 잡은 것이. 그때부터 마음이 열린 분도 계세요. 제가 항상 바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그걸 부르면 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찬양대 공연팀을 보여주는, 초청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임직식 때 왔다가 마음이 열린 분도 계십니다. 두 번째, 기도에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개인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담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개인이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잠이 안 오는 분이 많습니다. 밤마다 가위 눌린 분이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 한번 와보세요. 이 약 한번 잡숴봐. 이 기도에 한번 와봐. 기도 한번 받아봐. 예! 이 약 한번 잡숴봐. 기도에 왔는데 아니 불 받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상황을 따라 약간 사람이 맛이 간 것 같아. 기도에 한번 와야 쓰겠구만. 딱 기도에 초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식탁으로 초청을 하세요. 초대교회는 식탁에서 부흥했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생선을 구워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식탁으로 초대할 때는요 인스턴트 빼고 유기농일수록 좋을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먹었던 것 말고 특별한 정성이 담긴 것일수록 좋을 겁니다. 식탁으로 초대를 하세요. 가정교회 식사 한번.

0: 원이 설교 열 편보다 강력할 때가 많아. 군대에서요, 전도하면 다 좋는데, 설교하면 좋는데, 집밥을, 김치찌개를 끓여주면 사병들이 전부 살아나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집밥 하나가 살리는 거예요.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가정교회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안 오니까 서재심 집사님처럼 여보 우리 가정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운전을 못 하겠네. 그럼 남편이 쫙 주일날은 딴 교회 가고 주중에는 다 우리 교회 와서 도와주는 거야. 이미 맛을 본 거지. 아 청소해야 되는데 식구들이 하나도 없네. 아, 음식을 해야 되는데 양파 다듬을 사람이 없다네. 그럼 양파 다듬어주러 온다니까요. 양파만 다듬어주고 가는 거지. 이미 와 있잖아요. 그 맛을 한번 보면 안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초청을 해라. 캠프 갈 때도 초청을 해라. 다섯 번째, 포기하지 마라. 전도는 농사와 같습니다. 오늘 초청했다고 오늘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이라면 반드시 그 영혼을 부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결과가 아닙니다. 초청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초청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다음 주일 초청주일은 우리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혼 부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하는 그 한 사람이 오래전부터 준비된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한 사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에도 가보시고 카페에도 가보시고 어디 친척에도 가보시고 사람 있는 곳은 다 가보셔서 누구든지에게 다 초청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강점이니 초청하시면 성령께서 이길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같이 가봅시다. 한번 와보세요. 할렐루야. 같이 가봅시다. 한번 와보세요.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 완료형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을 향해 오늘이라는 시간 터널을 지날 뿐입니다. 언제나 오늘에 머물러 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더 멀리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사람의 약속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염려하지 않을 것은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고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면서 6월 17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한희의 오 신실하 신주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살다 보면 가장 힘든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기도는 했는데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고 약속의 말씀도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여전히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약속만 주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 반드시 기다림을 허락하셨죠. 우리는 때때로 기다림을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마저도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삶의 방향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아직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는 있어도 약속을 잊으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수요 예배가 있는 수요일 저녁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행저질라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체크 신청 찬양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선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 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플레이트의 음성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조금만 더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속히 이루어주세요. 지금 당장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좋았다는 것을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결과를 받을 우리의 모습까지 함께 준비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씨앗이 땅에 심기자마자 열매를 맺지 않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함으로 결과를 재촉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시계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늦어 보일 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움직이고 있죠. 오늘도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퇴근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고요. 저녁 드시면서 또는 준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수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

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행저슬라와 함께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소망하고요.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과 함께 영어로 찬양 배워보는 시간이죠. 힘글리시 투게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힘글리시 투게더로 바로 돌아올게요.

0: English
1: together.
0: Hengzozilla 수요일 코너입니다. English Together.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들을 영어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Daniel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Welcome back, Daniel.
1: Thank you, and everyone, welcome back to you guys too.
0: 네, 오늘도 Daniel 선생님과 함께 영어 찬양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죠?
1: So this week's song is called There is None Like You.
0: There is None Like You.
1: Exactly. 네. And that was written by Lenny LeBlanc.
0: Oh.
1: And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Lenny, he was actually becoming quite famous in the late 1970s as a pop singer. At that time, he hadn't yet become a Christian.
0: 네, 이번 주에 함께 나눌 곡은 레니 르블랑의 There is None Like You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님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유명한데요. 레니 르블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1970년대 후반에 팝 가수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Then how did he become a Christian?
1: Well, that was because of one of his friends.
0: Oh.
1: It wasn't really just a friend. He was like an older brother. And 네. He wasn't a good guy. I think Lenny LeBlanc, he said about his friend that he was like a drug smuggler.
0: Oh.
1: Like, not a really great guy.
0: Wow.
1: But he was close. They were close to each other.
0: 네.
1: And one day, this friend called Lenny and told him, hey, I just became a Christian.
0: Oh.
1: And I want you to also.
0: 네.
1: And because of their close relationship, Lenny really just thought, okay, I should listen to what he's saying. So he listened. If it was somebody else, maybe he wouldn't have listened. But because of their close relationship, he did listen, and eventually he became a Christian.
0: 네. 그가 크리스천이 된 계기는 한 친구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는 레니에게 좀 친형과 같은 존재였대요. 근데 막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별로 그렇게 행실이 좋지는 않으셨는데 갑자기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죠. 그래서 레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제 막 이제 구원받았어. 크리스천이 됐어. 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레니에게도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니는 그 친구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1절 가사를 함께 배워볼 텐데요. 먼저 다니엘 선생님이 읽어주십니다.
1: So it starts like this.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0: 네, 오늘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선생님과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So the first line says, there is none like you. We've already learned the word none. It's right. a shortened form of no one. So there is none means 아무도 없다.
0: 아무도 없다.
1: And we've already learned the word like, 무엇 같은, 네. 무엇처럼.
0: 네, like 하면 무엇 같은, 무엇처럼. 그래서 주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1: Exactly. 네.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No one else is... 그 누구도.
0: 그 누구도.
1: And touch is 만지다.
0: 만지다.
1: Heart is, of course, 마음.
0: 네. 그래서 해석해보면 no one else, 그 누구도 can touch my heart. 내 마음을 만질 수 없습니다. Like you do. 당신이, 이 당신은 주님이죠. 주님이 그랬듯이. 그래서 그 누구도 주님처럼 제 마음을 만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The next line says,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0: Oh.
1: Search is 찾다.
0: 찾다.
1: And all eternity long, it means 영원토록.
0: 네, 직역해보면 내가 영원토록 찾을 수 있다인데요. 의미를 좀 살려보면 내가 영원토록 찾아 헤맨다고 해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1: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Find is also 찾다. 알게 되다.
0: 네. 앞 문장에서 내가 영원토록 찾아 헤맨다고 해도 그럴 수는 있지만 and find 나는 알게 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유가 약간 그 주님이 아니라면 약간 러브레터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1: Maybe that's his part. His pop artistness
0: yeah, right.
1: showing through in his songs.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씩 다니엘 선생님과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니엘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 everyone, this is a super short and sweet right. song, so just follow along.
0: 네.
1: There is none like you.
0: There is none like you.
1: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0: Oh,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1: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0: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1: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0: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1: You did it. Great yeah. job, everyone. Let's
0: I did
1: try
0: it.
1: Let's try one more time, just a little faster.
0: 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1: There is none like you.
0: There is none like you.
1: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0: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1: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0: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1: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0: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1: Excellent.
0: 네,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웠죠? 다들 잘 따라오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표현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1: So, because we know God, there's only one God.
0: Right.
1: No one else is like him.
0: Right.
1: Today, instead of using some idioms, we're going to kind of think more theology. We're going to talk about what makes God so unique. What are his attributes?
0: 네.
1: And of course, we know that God is loving and holy, so those are obviously there. Those are the ones that most people think about.
0: 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죠. 그분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만의 독특한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하나님의 성품일 것 같아요.
1: So the first attribute is actually three.
0: Oh.
1: We in English, we call them the omnis.
0: Omnis.
1: God is omnipotent.

0: Omnipotent.
1: Omniscient.
0: Omniscient.
1: And omnipresent.
0: Omnipresent.
1: Yes, I wanted to test your English today.
0: Bad.
1: One more time. Omnipotent.
0: Omnipotent.
1: Omniscient.
0: Omniscient.
1: And omnipresent.
0: Omnipresent.
1: Good.
0: Oh.
1: Omnipotent means all powerful.
0: Oh, all powerful.
1: Yes. Mm. Everything that God wants to do, He does. Anything He wants to happen will happen
0: right.
1: because He's all powerful.
0: Right.
1: In just spoken words, the earth was created.
0: Oh.
1: All the animals, all the plants, the sun, moon, stars, man, everything was created by His word.
0: Right.
1: He is all powerful.
0: 네.
1: So we say omnipotent.
0: Omnipotent.
1: He's also omniscient.
0: Omniscient.
1: Omniscient means that He's all knowing.
0: Oh, all knowing.
1: He knows anything and everything that can be known.
0: Right.
1: He is all-knowing.
0: 네.
1: And then the last one is omnipresent.
0: Omnipresent.
1: And that means that God is everywhere at every time.
2: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사실 세 가지인데요. 흔히 옴니 속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래요. 옴니, 바로 omnipotent, 전능하심, omniscient, 전지하심, 그리고 omnipresent, 무소부재하심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전능하심, omnipotent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omniscient.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시다 이런 뜻이고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Omnipresent.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그리고 모든 시간 가운데 계신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만 제한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옴니, 세 가지 옴니 배워봤고요. 네, 그 다음 살펴볼게요.
1: So you get an A plus for English today.
0: Thank you so much.
1: Those were hard words and you got them all. Omnipotent, omniscient, omnipresent.
2: 네, 좋습니다. 다음 표현 만나볼게요.
1: The next attribute is very easy. God is good.
0: Oh, God is good.
1: Yes, He has goodwill towards men. He's right. inclined to give blessings, and He is happy when His people are happy.
0: 네.
1: Sometimes we can't always see His goodness, but that's where we need faith and patience.
0: Right.
1: But we can believe that God is always good.
0: Right, right. Oh, God is so good.
1: Yes, all the time.
0: 네, all the time.
1: And all the time?
0: God is so good.
1: Oh, perfect.
2: 네, 하나님은 또한 선하신 분이시죠. Good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God is so good all the time. 이 사실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죠.
1: God is good all the time.
0: Right.
1: And in English, many people, we say it again backwards.
0: Oh,
1: all the time,
0: God is so good.
1: Exactly.
0: Oh, right, right. 좋습니다.
1: So the next attribute is just.
0: Oh, just.
1: Mm-hmm.
0: 네.
1: Not like just because, which we learned before.
0: Yeah.
1: It's more like justice.
0: Justice. Mm-hmm. 네.
1: This means that God always does what is right and good towards men.
0: 네.
1: God is always fair in the way that He deals with us.
2: 네, 다음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심, just입니다. 여기서 just는 우리 옛날에 배웠던 just because 할 때 그 just 그냥 아니고 정의. Justice 할 때 just인데요.
1: Yes.
2: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들을 향해 옳고 선한 일을 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공정하고 의롭게 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방식에는 공의와 선하심이 담겨 있다. Just, 정의. 공의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표현 살펴볼게요.

0: So the next attribute of God is that he is merciful.
1: Merciful.
0: And merciful means full of mercy.
1: 네.
0: Of course, mercy is not getting what we deserve.
1: Mm.
0: So we deserve to be punished for our sin, but God is loving and forgiving and he's kind to us.
1: Right.
0: He's inclined to forgive and to make a way out of our punishment for sin.
1: 네.
0: And that's when he gives us mercy.
1: 네, 하나님은 또한 merciful.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이 merciful은 말 그대로 자비가 가득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mercy, 자비라는 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고요.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0: Next is gracious.
1: Gracious.
0: Mm-hmm.
1: Oh.
0: If mercy is not getting what we do deserve, grace is getting something that we don't deserve.
1: Ah.
0: So for us, grace is salvation and eternal life.
1: 네.
0: God is inclined to spare the guilty.
1: 네, 하나님은 또한 gracious.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옛날에 grace, amazing grace 할 때 은혜 배웠죠. grace
0: yes.
1: 할 때 gracious입니다. 이 자비, mercy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 마땅히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이라면 grace,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반대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죄에 대한 심판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grace, 은혜인 거죠. 그래서 gracious,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성품도 살펴봤습니다.
0: So we have, of course, loving and holy, which I think most people already kind of know about.
1: Right.
0: And then we talked about the three omnis, omnipotent, omniscient, omnipresent.
1: 네.
0: And after that, we talked about God being good and just.
1: Right.
0: And then we wrapped up with merciful and gracious.
1: Right.
0: And it's just amazing that we get to serve and love this wonderful God because there is none like him.
1: Right. 자, 지금까지 살펴본 속성들, 성품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loving,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우리 알고 있었고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 holy,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자, 오늘 배웠던 거 세 가지 omni, omnipotent, 전능하심,
0: Good.
1: 그리고 omniscient, 전지하심, 그리고 omnipresent,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선하신 분, good, 그리고 의로우신 분, just, 그리고 또 자비로우신 분, merciful,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 gracious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와, 진짜 오늘 알찼다.
0: you learned a lot of heavy theology today.
1: Right, right. 신학적인 개념들을 오늘 영어로 함께 배워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성품을 기억하면서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퀴즈 타임입니다.
0: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다음 중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단어는 무엇일까요?
1: 네, 다음 중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주시죠.
0: 1번 gracious.
1: 1번 gracious.
0: 2번 loving.
1: 2번 loving.
0: 3번 bad.
1: 3번 bad. 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너무 쉽죠?
0: I hope so.
1: Yeah. Right. 너무 쉽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도 열려 있습니다. Gracious인지, loving인지, bad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거 골라주시고요. 자, 이제 English Together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선생님.
0: Everyone, thank you for listening and joining us. We hope you have a great week. I hope that

네, 오늘 배운 찬양 There is none like you 한국어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러빔의 주님과 같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잉글리시 투게더 퀴즈는요. 다음 중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보기는 1번 gracious, 2번 loving, 3번 bad 였는데요. 너무 쉬웠죠? 정답은 뚜구뚜구뚜구뚜구 3번 bad가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시고요. good, 선한 분이시죠. 네, 다들 오늘 문제가 쉬웠나 봐요.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작성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수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고 오시고요. 또 퇴근하시는 분들 안전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행형의 삶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첫째,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3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서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뿌리는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에서 그랬을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연약함도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허물보다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눈입니다. 저는 최근 쿤밍에 있는 리짱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루가우스를 보고 왔는데요. 함께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고 이렇게 호수를 보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높은 봉우리 그 사이에 펼쳐진 넓은 호수는 장관이었습니다. 물빛의 색깔도 무려 색깔이 세 개나 있을 만큼 멋졌습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지를 때 저는 그 호수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보다는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떠올릴 때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실망했던 일이십니까? 상처받은 기억입니까? 아니면 함께 나누었던 은혜입니까?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요나단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그는 므비보셋을 찾아 왕자의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베풀어 주었던 그 친절함, 그 사랑, 그 배려, 그리고 요나단이 보여주었던 그 넉넉한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받은 은혜보다 지금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억의 능력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고 상처를 기억하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느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믿음을 전해준 부모가 있습니까? 함께 눈물로 사역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맙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반대로 불평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또한 불평할 때 그곳에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현실에 몇 가지 부족한 것이 보일지라도 그로 인하여 낙망하고 그로 인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사명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흔히 코이노니아를 교제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나 이 단어는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함께 나누고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영적 동역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 유럽 선교를 할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선교행을 떠났을 때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늘 기도로 함께했고 물질로 함께했고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한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돈을 위해 살면 돈이 목적이 되고요. 명예를 위해 살면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성공을 위해 살면 그 성공이 나를 이끌어가는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0: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사명을 완수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를 했고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 손을 붙들어 주었죠.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모두 다 중요합니다. 승리는 우리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도 중요하고요. 주차 안내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너의 관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너의 물질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드려진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작은 섬김도 기억하십니다. 이름 없이 드린 헌신도 기억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다시 시작합시다. 첫날부터 중간에 오다가 멈춘 사람은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지금까지 그 일을 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땅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8장 부르겠습니다.

0: 아멘.
1: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세계와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오직 예수로만 사는 자라 고백하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진대, 순간순간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연약한 모습들과 죄의 짐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세계와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시사 본 교회의 가운데 선교사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이를 소명으로 받아 순종하는

0: 믿음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섬김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구령의 열정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동역자들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곳과 걷는 길거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본교회 70명의 선교사들과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파송 선교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선교사들을 통하여 세계와 열방들 가운데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시고 그 땅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교회에게 허락하신 여름 사역들의 준비하는 과정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여름 모양으로 진행되어지는 양육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섬김과 헌신의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맡기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실 때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 어느 하나 부족한 곳이 없도록 충만함과 강건함의 은혜를 풍성히 나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강하시고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원치 않은 질병이나 마음의 상함과 환경의 어려움 등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각각의 막막한 상황과 형편, 그리고 연약한 오장육부와 골수와 관절 마디마디마다 모든 부위마다 흘러 또 흘러 닿는 모든 곳이 깨끗게 치유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현실로 인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우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지금 바사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수산궁

궁궐에 니에메가 살고 있어요. 그는 그곳에서 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11절에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는 술관원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에메는 그냥 살만 했어요. 높은 지위에서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잘 보이면은 그냥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BC 587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니에미아는 그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 14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에미아의 가정은 이주민 가정이에요. 이주민으로 살아온 지가 그 가정이 벌써 14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니에미아가 뭐 조건은 안 좋았죠. 포로의 후손이고요. 이주민이고요. 그냥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 황제의 최측근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요. 뭐 고생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했겠지만,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주민으로서, 포로의 후손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요.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니에미아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늘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조국을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형제 중에 한 사람 하나니라는 사람이 일행과 함께 유다로부터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니에미아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물은 것이 뭔가 하면요. 남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가를 묻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지금 니에미아가 평상시에도 늘 조국은 어떤가 지금 어떤 형편일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늘 근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니 일행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거 묻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외국에서요 성공해갖고 자기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늘 조국에 가 있었던 겁니다. 조국의 형편, 동족들의 형편,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늘 그것이 니에미아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문제없고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도록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만의 삶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지 좀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제도 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시위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상황 우리가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가를 지금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니까, 한반도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 봉선중앙교회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요. 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요. 몇 사람만 주빌 기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원하심은 하나됨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한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조국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저 북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조국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기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는다고 했는데요.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한 도성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평안히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물었던 그 예루살렘 그 형편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조국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능욕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요. 성문들은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들은 조국의 소식이에요. 우리 조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앉아서 좀 울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물었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이미 오래전에 망한 나라잖아요. 140여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포로가 돌아가게 했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도 재건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허물어지고 불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140년 전의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갑자기 몰랐던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막 슬퍼하고 울고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했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그 성벽도 재건됐는데 대적자들에 의해서 또다시 대대적인 파괴가 있었던 거예요. 또다시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막 폭도들이 막 그렇게 일어나서 지금 조국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비록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그 범죄함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는 이미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서 성전도 건축되어지고 성벽도 재건되어지고 다시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소망이에요. 하지만 들려온 소식은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들에 의해서 무너져 있고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며칠 동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떤 형편입니까? 80년 전에 분단되어졌어요. 80년 전에 1945년도에 이 나라는 둘로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1950년도에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막 알아주는 나라가 되어졌지만, 경제 대국이 되고 뭐 월드컵에서 한번 이기니까 뭐 그냥 대한민국 전 세계가 막 알아주고 막 이런 일들도 있지만, 근데 여전히 이 나라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동포들은 같은 민족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해요. 여기 북한에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집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평양에 가보지도 못한 분이 대부분이에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온 사람 중에 평양 가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자유롭게 다닐 수 없어요, 북한은요. 북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평양만 보여주면 평양은 북한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북한 얘기하면요, 전체를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경험한 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북한 전체의 모습은 아니에요.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북한은요,

전혀 달라요.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동에 제한을 당합니다. 여전히 굶주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어요. 한때는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거기가 기독교의 본산지 아닙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평양에 돌아와서 복음이 먼저 전해졌고 평양을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이 북한이 사실은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대부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은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붙잡혀 가는 거 아닙니까? 본문의 예루살렘처럼 예전에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동방의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환난을 당하고 수치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예루살렘처럼. 저는 이번에 태국에 가서도 뭐 자유롭게 전화도 할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식도 전했잖아요. 카톡으로 세미나 했다는 소식도 전하고 제가 또 이동한다는 소식도 전하고 급한 전화도 받았습니다. 노명을 해서 가면요, 전 세계 어디서든 가능해요. 다 소식 전하는 것이, 전화 주고받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북한만큼 그게 안 되어져요. 아무리 비싼 돈 들여서 노명해 가도요, 북한에 가면요, 통신 다 끊어져요. 이곳으로 절대 전화를 할수 없습니다.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몇년 전에 북한에 갔을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이 스마트폰은 카메라에서 카메라. 검색도 못 하고요. 인터넷도 안 되고요. 전화도 안 되고요. 그냥 카메라로 썼어요. 카메라로. 예, 북한 사람들도 카메라 이제 그 안에서는 쓰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 가져가면 전 세계 어디서든 다 쓰는데 북한만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간 거는. 근데 어느 날 평양에서 개성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개성에서 판문각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판문각이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카톡 카톡 카톡 카톡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이게 켜져 있는데 근데 계속 사용을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 카톡 카톡 카톡 카톡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끊어져 있었던 대한민국의 전파 수신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판문각에서 내려갔고요. 다 화장실을 달려가더라고요. 왜냐면 전화하려고. 저도 화장실을 달려가서 광주를 전화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광주를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근데 그곳이 판문각에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평양에서도 안 됐고요. 원산에서도 안 됐고요. 온천에서 남포에서 다안 됐어요. 제가 다 다녔던 곳다 불통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안 됐고요. 그냥 카메라용으로만 썼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멀리 돌아와서 이제 북한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멀게만 느껴졌는데 역시 그 전화를 통하면서 또 카톡이 수신되어지면서 야, 하나의 땅이구나. 정말 하나의 땅이구나. 하나의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무너져 있는 땅이에요,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순방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순방은 어떻습니까? 그곳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순방에서 오신 사역자를 만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령 숭배를 하고 여전히 배고프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땅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순방에 갔을 때 거실에 11년 된 시체 관이 있고 7년 된 관이 있고 5년 된 관이 있고 1년 된 관이 있고 왜? 장례식은 화려하게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은 없어요. 돈은 없으니까 장례식은 못 치러요. 그러니까 관을 집에다 다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그 거기다가 먹을 거 갖다가 놓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인데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령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곳입니다. 신발을 신지 못해서 발을 다치면 그것이 썩어지고 나중에는 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곳 바로 순바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 땅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야 될 땅입니다. 니헤미야는요,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듣고, 이 무너진 조국의 형편을 듣고, 그는 울고 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삶에 절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의 황폐함 때문에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조국의 문제를 놓고 울면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조국의 형편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모습들, 특별히 우리가 가야 될 순바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형편들 우리가 듣고 나서 마음 편하게 지내시겠습니까?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굶주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나는 살만하니까, 아, 나는 괜찮아. 아이, 그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지 뭐. 그러면서 모른 척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아파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 마땅한 것이죠. 특별히 니헤미야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왕의 술관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조국의 형편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들을 수 있었고요. 뒤에 가면 이제 니헤미야가 조국으로 가거든요. 왕에게 나가서 요청하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결국 조국으로 가서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술관이라는 이 자리에 왕의 최측근으로서의 이런 자리가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가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저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그냥 죽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먹다 살다 죽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것이. 좋은 기회인데,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그냥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나 있는 자리에서 아이 나 하나 편하게 살면 되지 뭐 하면서 그냥 먹다 살다 죽으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하지만 그는 왕을 가까이 섬기는 자로서의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회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조국 재건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에게 이제 청원을 합니다. 왕이시오, 저로 하여금 조국으로 돌아가서 조국 재건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4개월 만에 조국으로 가게 되고 거기 예루살렘 재건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북한의 주민들이나 순바 땅의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풍부한 물질이 있고요. 건강과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 건강, 재능, 그저 먹고 즐기는 일 위해서 그냥 쓰고 마시겠습니까? 욕심 이루는 일에만 쓰시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먹다 살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니헤미야처럼 무너진 곳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니헤미야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는 거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기꺼이 자신의 조국 재건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국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자기의 물질도 쏟아내면서 조국 재건한 일에 선신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졌어요. 예루살렘은 다시 신앙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환경적인 변화잖아요. 환경적인 변화가 있고 나서 이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 뒤에 보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진 기회를 가지고 저 북한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열방을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너진 곳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5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북한 땅에 긍휼을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순바 땅과 열방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봉선조와 함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무너진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 거기 앉아계세요. 앉아서, 앉아서 찬양합시다. 예, 다 거기 서서 찬양하고 앉아서 찬양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며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제40회

이야기 임혁원 및 위원장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6월 18일 목요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광주 무등파크 호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478-5452번 010-4478-545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안교회에서는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은혜, 행복, 감사 등의 찬양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광주 평안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7-0429번 010-3227-04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하백교회에서는 창립 3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치유 음악가수 기현수 씨가 출연하며 다양한 음악인들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6월 21일 주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예배당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006-0455번, 010-8006-04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이며 장소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순복음 영광교회입니다. 강사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이며 찬양에는 브라이드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1회 예수 아카데미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광주 성산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총신대 신약학 강대훈 교수님을 모시고 요한계시록 신학과 주석을 주제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64-2102번, 062-264-60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겨자씨 교회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새 삶을 선물받은 이재열 집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월남동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26-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찰스 스윈돌의 책에 보면 재미있고 또 은혜스러운 글귀가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박사학위 4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무명 박사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간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셋째, 고독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 또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박사학위는요, 불편 박사입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은 불편했지만 이 불편함을 통해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광야를 걷는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시간, 또 그래서 찬양이 흐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성훈의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찬송이어서 강명식의 광야로 그리고 마지막 들으신 찬양 송정미 사모님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듣고 오셨어요. 광야를 걷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또 고독하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간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쉼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0315번님께서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신다고요. 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기도하셨던 어머니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도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귀한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2499번님께서 말씀 앞에서 찬양 신청하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찬양으로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을 느끼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귀한 곳곳에 고백이 모여 내 삶의 노래로 이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곳에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며 이 시간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2499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이지연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남궁송옥의 그렇게 살아가리, 그리고 오늘이 워십의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찬송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저와 은찬이의 베이스 기타 소리와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한 아이빙 미니스트리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이었고요. 주님이 주신 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세워보는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4477번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예전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눈이 많이 오던 추운 겨울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걸어가는 길 가로등 불빛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부르며 집에 가는데 눈물 흘렸던 생각이 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렇게 사연이 있는 찬송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적인 추억을 가지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4477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주리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리고 희지율의 그대를 사랑하기를까지 듣고 왔습니다. 광야를 볼 때 불안하고 겁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광야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찬양들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1: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예수님과 마주친 군대 귀신.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이 세상은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기 쉽지요. 하지만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죠. 또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남의 손에 휘둘리며 살기도 하죠. 소외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 버려진 사람들은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바탕으로 쓰여진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과 마주친 군대 귀신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적진으로 들어오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인간뿐 아니라 다른 영적인 존재들, 선한 영들, 그리고 악한 영들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들이 활동하는 것도 대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확실히 존재하고 아주 활동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오래전 하나님과 천사들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죠. 충성스러운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 반란을 일으켜 쫓겨난 영들과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갈릴리의 젊은 청년 린나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비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들은 미트라라는 가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미트라는 사실 반란을 일으켜 쫓겨난 악한 영들 중 하나였죠. 린나가 그 사이비 집단에 들어간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아버지가 연루돼 있던 알 수 없는 어둠의 의식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죠. 그 어린 소년에게 선택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린나는 결국 골칫덩어리로 자라게 됐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로 인해 기괴한 행동을 하여 결국 가족과 이웃 사람들은 그가 무서워 피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린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1: 베드로.
2: 예, 예수님.
1: 오늘 아침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구나. 대부분은 나를 볼 수도 내 말을 들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2: 그럼 사람들을 돌려보낼까요?
1: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네 배를 좀 가져다가 호수에 살짝 뛰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2: 아, 좋은 방법이네요. 선생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배를 가져올게요. 안드레!
3: 베드로 형, 무슨 일이야?
4: 배를 가져오자! 선생님께서 물에 띄우라셔!
5: 배를 좀 청소해 놔서야 하는데. 아우, 냄새가 너무 심해. 아유,
2: 괜찮아. 예수님은 냄새 따위 신경 안 쓰실 거야. 아, 잡아드릴게요. 먼저 타세요.
1: 고맙구나, 베드로. 안드레.
2: 예수님, 그렇게 서 계시면 위험합니다.
5: 맞아요. 자, 앉으셔야 해요.
1: 그렇구나. 내 목소리 잘 들리나?
6: 네, 잘 들려!
1: 좋아.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간다.

0: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을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1: 야, 안드레, 이건 완전히
2: 야, 진짜 대단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빠졌어.
1: 안드레,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게 너무 좋아.
2: 나도 그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1: 저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까?
2: 아, 글쎄, 해주시면 좋을 텐데.
1: 그러게.
3: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자 베드로에게 배를 호숫가에 대달라고 하시고는 나머지 제자들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이때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4: 예수님,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0: 배에 올라타라, 도마야. 우리가 다 탈 수 있을 거다.
4: 정말요?
0: 잠시 어디로 좀 떠나 있으려는 거다.
4: 아니, 선생님, 폭풍이 불 것 같은데요.
0: 우린 괜찮다. 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2: 벳세다로요?
0: 아니, 그보다 더 남쪽으로.
2: 그럼 디베리아입니까?
0: 아니, 호수 동편으로 가자.
2: 하지만 거긴 아무것도 없는데요. 데가볼리?
0: 맞아, 우린 데가볼리에 거라사로 가는 길이다.
2: 정말요? 거라사로요?
0: 그래, 베드로, 돛을 달아라.
4: 예, 선생님.
2: 예수님,
0: 왜 그러느냐, 안드레?
2: 저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지역은 유대인은 가지 않는...
0: 알고 있다, 안드레. 그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지. 유대인이 오랫동안 피했던 곳. 함께 가기 싫은 것이냐?
2: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0: 좋아, 이제 도착할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할까?
4: 예수님,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0: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2: 또구놈의 사단이란 귀신들, 뭐 문제만 이렇게...
0: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0: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1: 예수님,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건가요?
0: 아,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2: 얼마 후 예수님과 여러 제자들은 피로가 몰려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3: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얼마쯤 더 가야 하는 걸까?
1: 글쎄,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가 남쪽으로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야.
3: 이 폭풍을 뚫고 갈 수 있을까?
1: 어려울 것 같아. 안드레, 너 예수님께서 왜 고라사에 가시려는지 알아?
3: 아니, 전혀 모르겠어.
1: 안드레, 내가 거기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3: 나도 들었어. 호숫가 쪽에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도둑들이랑 죄수들이 숨어 산다는 거야. 사실 나 거기 가기가 좀 겁나.
1: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서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거지? 내가 알기론 거긴 유대인 회당도 하나 없는데 거기 진짜 계신가?
3: 에이, 이방신이 판을 치는 대가볼래? 아유, 베드로 형, 예수님 친척이 거기에 왜 있겠어?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거기서 살 리가 없지. 잠깐.
1: 왜?
3: 어쩌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면?
1: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3: 내 생각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아.
1: 정말? 고라사에서? 우리가 지금 그 끔찍한 곳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으러 가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이 밤중에?
3: 근데 우리가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
1: 아유, 그러게, 가기도 전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3: 형, 돛을 내려야 할 것 같아.
1: 알겠어. 야고보, 일어나서 돈 내리는 것 좀 도와줘.
4: 뭐라고? 무슨 일이야?
1: 빨리 야고보, 일어나. 풍야 폭풍, 돛을 내려야 한다고.
3: 조심해. 돛대가 흔들리고 있어. 어떡해, 내 물에 들어오고 있어.
1: 어쩌지, 우리가 다 타고 있어서 배가 너무 무거울까봐. 끔찍한 소리 좀 뭐예요?
3: 뭐라고?
1: 이상한 소리 들리잖아. 저 소리는 뭐냐고.
3: 아니야, 그냥 바람 소리야.
1: 이 바람 소리 아니거든.
5: 내가 죽겠어.
6: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쩌리.
3: 야, 이제 어떡하지?
1: 아유, 나도 몰라. 예수님 어디 계셔?
4: 아까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1: 아유, 가서 모셔와.
4: 빨리
6: 해달라는 거 아니야?
4: 선생님, 예수님, 일어나세요.
0: 무슨 일이냐?
4: 폭풍이에요, 폭풍. 선생님,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선생님.
0: 야고보,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4: 저희가 물에 빠져 죽든 말든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0: 자, 앞쪽으로 가자. 뱃머리로 가야겠다.
1: 선생님, 어떡하죠?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0: 바람아, 멈추어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왜 그렇게 무서워한 거냐? 아직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냐?
1: 선생님,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0: 돛을 올려라, 베드로. 난 좀 더 자야겠다. 동이 틀 때쯤이면 호수 동편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1: 예, 선생님. 아, 왜 다들 서서 그래? 어서서 모든 가져다가 물을 퍼내야지.
5: 그래.

0: 배드로 말 들었지? 옷이라도 벗어서 물을 버리자고.
1: 자, 어서 오세요.
2: 이분은 도대체
3: 뭐가?
2: 봤잖아 형,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그분 말씀에 순종하냐고.
3: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조금 전에 다 죽게 생긴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시라는 건 분명하지. 아,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다 맞잖아.
2: 맞다니 뭐가?
3: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

0: 동틀역. 배가 가파른 비탈 아래 한적한 부두에 닿았습니다. 제자들은 흠뻑 젖은 데다 피곤하여 이 낯설고 불길한 땅을 살펴보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살피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배에서 내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죠.
1: 아이, 그대로 아무도 안 내릴 거냐고?
2: 어? 아이, 뭐야?
3: 아이, 참. 아이, 여기가 어디야?
4: 거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 자, 어서 일어나자.
3: 거라사 사람이요? 그럼 이방인들 아닌가요?
4: 맞아, 야고보. 유대인은 아니니 이방인이겠지. 자, 모두 다리를 쭉쭉 좀 펴보거라.
5: 조심해.
6: 예수님, 저희가 이곳에 왜 온 건가요?
4: 잃어버린 걸 찾으러 왔지. 100마리 양에 관한 얘기를 기억하느냐?
6: 그럼요. 목자가 99마리 양들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떠난다는 얘기 말씀이시죠?
4: 그렇지. 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일까?
6: 글쎄요. 그 양이 가장 아끼는 양이었을까요?
4: 왜냐하면 베드로, 그 목자에게는 모든 양이 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단 한 마리도 잃고 싶지 않은 것이지. 자,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볼까?
3: 저기 뭐지?
6: 저, 어젯밤 폭풍 불 때 들렸던 그 소리야.
7: 맞아, 기억나. 난 그냥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3: 고마, 내가 바람 소리 아니라고 했잖아.
6: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쪽은 저 괴상한 소리가 나는 곳이라고요.
4: 99마리와 함께 남고 싶은 것이냐? 안전한 곳에서.
6: 아니요.
3: 예수님, 잠깐만요. 베드로, 제정신이야?
7: 다들 여기 그냥 있을 거야? 나도 예수님 따라갈 거야. 예수님, 같이 가요.
8: 예수님, 제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7: 드세 물!
6: 근데 저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알지?
8: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시여, 도대체 뭘 어쩌시려는 겁니까?
3: 우리 배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지금 당장!
4: 아니, 다들 그대로 있어라.
8: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해 주십시오.
4: 이름이 무엇이냐?
8: 우리는 여럿이라 군대라 합니다.
7: 예수님! 저 사람이 제 친구 린나란 말입니까?
8: 내 이름은 군대라고.
4: 조용히 하라, 악한 영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8: 제발 이 지역에서 내쫓으면 말아주십시오.
4: 이 사람에게서 당장 나오라.
8: 제발 우리를 멀리 쫓아내지 마세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4: 가거라.

0: 절벽적으로 간다!
1: 어떻게 될 거야? 왜 저기로! 지금 우리가 뭘 본 거지?
2: 구원. 잃어버린 양을 구한 것이다.

이 구원의 순간까지 린나는 처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사회에서도 거절당하여 친구도 가족도 없이 버려진 것입니다. 희망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린나를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지으셨죠. 하지만 어느 순간 린나는 죄에 묶이고 그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죠. 자신이 직접 만드셨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부르시고 모세와 대화하실 때 친구와 말하듯 하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친구처럼 하나님께 무엇이든 말할 수 있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에 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친구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예수님과 마주친 군대 귀신. 출연 사령범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김연아.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큰 부자고 기부자로 유명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인생의 전 과정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화점 사업을 하면서 최초로 정찰제, 교환과 환불제, 또 고객 서비스 등을 경영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여러 장관직이 주어졌지만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 거절했다가 주일 성수를 보장받고 수락한 유명한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쓴 워너메이커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기뻐하셨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길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보겠다 다짐하는 복된 날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더욱 단단해져서 믿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은 그저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회복을 향한 기다림,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테픈 맥워터의 Come Jesus Come 들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남아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양자됨을 바라며 하는 탄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 끝이 없는 절망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진 기다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마주, 그리고 텐트 메이커스가 부른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매트 레드맨의 Call to Worship, 폴 벨로시의 Offering, 크리스 톰린의 You Are My King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람을 통해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 안에서 자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남는 건 갈증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탄식은 단순히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채우려고 했던 시간들에 대한 깨달음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처음부터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낮은 곳으로, 제이어스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 Planting Worship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사위 부스 터커가 시카고의 한 집회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국률에 대한 터커의 설교를 듣고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집회가 끝나고요. 단상을 내려오는 터커에게 한 남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 듣기 좋은 소리를 잘도 하네요. 나처럼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매일 우는 두 자녀를 두고 있어도 과연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면서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뒤 며칠 있다 터커의 아내가 기차 탈선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드려진 예배에서 터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 집회장에서 누군가 제게 아내를 잃는다면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분을 만난다면 전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가슴은 찢어지게 아프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절 위로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막아주시는 분이지만 뜻이 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항상 내 옆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절망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람월십의 산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이 이 늦은 시간 어떤 상황에서 이 방송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요. 또 찬양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아멘. 다마리스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어 큰 불행당해 슬플 때

위로받게 하시네. 4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 뭐랄까요. 정말 이 찬송가는요.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이 나갈 때 함께 가사를 읊어서 따라 불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숨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시는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도의 어머니라 불렸던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도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때로는 의무감으로 또 때로는 체면 때문에 마음 없이 나눌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에게 결코 인색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의 시간과 마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자꾸만 내어주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바로 그랬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전부 주신 사랑. 나의 손은 움켜쥐고 있으면서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은 아닌지 잠시 돌아보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나누는 진짜 사랑의 삶을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줄라이의 나눔의 미학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포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바다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내 주를 가까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지승의 십자가를 질수 있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스밴드의 You Smile Don't Cry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Simply For의 예수 사랑하심을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His Will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월십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람 월십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삶에 또는 인생에 꿈과 비전을 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꿈대로 또 목적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그래서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꿈이나 어떤 소망이 없어진다면 나이가 든 거다라는 얘기들도 우리 남쪽에서는 나누곤 하는데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꿈은 또 소망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삶은 혹시 오늘의 배부름 또 조금은 더 편안해지는 생활이 아닐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목표랄까요? 삶의 희망 그리고 바람들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북녘의 주민분들도 나의 꿈, 나만을 위한 어떤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기서 영어 단어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삶의 목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북녘의 주민분들도 그러한 같은 꿈을 꾸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오늘도 함께 하기를,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주님께 아뢰며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을 통해서 누리실 수 있도록,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마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저 북녘 땅에도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FM으로 더 깨끗하게,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어플로, 지능형 손전화기로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4: 저는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6: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또 네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 여러분은 통일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아보셨나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유익,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해 세대별로 받은 교육도 다를 텐데요. 하지만 최근엔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듯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억에 남는 건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교육은 필요할까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또는 모임별로 다양한 공동체에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통일 교육에 한국교회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아, 말해 뭐예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서운 거 아시죠? 진짜 통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8: 진짜.
7: 그러다 보니 이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떠다니는 미디어에서 스치듯이 봤던 인상이 전부로 남는 거죠. 책 한 권 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것처럼 북한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 인상만 갖고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너무 있죠.
0: 예.
5: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통일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나? 좀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0: 그래요.
5: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포스터 그리기 정도?
0: 그렇죠.
5: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 딱히 없는 것 같아요.
7: 삼순이님 때까지만 해도 포스터도 그리고 글도 썼잖아요. 네. 지금 세대는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0: 그럼 통일에 대한 아예 교육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까요? 사실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각 학교에서 네. 통일 교육을 실시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뿐이에요. 계속해서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통일 교육을 하고는 있었어요.

0: 우리 뇌리에 딱 박히는.
1: 맞아요. 인상적인.
0: 그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나눌 만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직까지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것 뿐입니다.
1: 시험에 안 나와서 그런가?
0: 아, 그런가?
1: 그럴 수도.
0: 수능 과목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
2: 그러게요.
0: 네.
1: 좋은 방법이네.
0: 자, 그럼 통일에 대한 교육이 북에서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3: 아, 저 이제 북한과 남한의 교육을 둘 다 받아본 입장에서 남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교육을 그나마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하게 되는데
0: 네.
3: 북한에서는 아예 반대적으로 이제 통일보다는 남한과는 적대적이다 이런 교육을 좀 더 중심적으로 네, 하기 때문에
0: 그럼 통일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들어봤잖아요. 네. 북에서도
3: 네 들어봤습니다.
0: 네.
3: 어릴 적까지는 통일 뭐 기차 통일 열차 뭐 이런 머리도 했었고요. 그리고 교재로서도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0: 근데 이제 남조선을 네. 해방시켜야 된다.
3: 맞습니다. 네. 남조선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우리가 아이고. 이제 보살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통일에 대한 좀 이미지를 좀 변질시켜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교육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0: 그러면 통일은 이뤄야 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1: 네.
0: 주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저는 확실하게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0: 네.
4: 왜냐하면 사실 청년들이 통일을 많이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이유가 지금 남한으로서도 너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0: 그렇죠.
4: 통일이 됐을 때 경제적인 부담감이나 세금에 대한 문제나
0: 맞아.
4: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조금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입장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남한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경제학적으로는
4: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해주는 오히려 통일이 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여서 네, 뭐 분담 비용이라든가
0: 네.
4: 아니면은 뭐 징병제로 인해서 청년층의 기회 비용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통일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이 통일이라는 것을 무조건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일을 반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죠.
1: 그렇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럴 수도 있다. 또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교육은 당연히 몰라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5: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해도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0: 네.
5: 해방구 같은 느낌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모르는데 희생하다 가고 싶지 않은 게 요즘 세대에도 엄청난 특징이잖아요.
1: 아, 맞아요.
5: 우리 친구들 진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챙겨 먹을까 굉장히 똑똑해요. 이런 상황에서 통일 좋을 거야 장기적으로 봐봐 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걸 챙기려고 할 것 같거든요.
0: 네.
5: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이 교육은 교회가 아니면 어떤
1: 그렇죠.
5: 마음으로 교육해야 할지 모르겠다.
0: 네.
5: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더 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
0: 예.
5: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결국엔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사명 속에서 이뤄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천국의 계산 방식으로 살 수 있잖아요.
0: 하나님의
1: 그러네요.
0: 어떤 가치 아래서
1: 네.
0: 통일의 필요성을 찾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
5: 전 그렇게 네.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사회로 확장되면 좋겠다.
0: 네.
6: 보라님 말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되게 통일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1: 맞아요.
6: 생각이
0: 네.
6: 들어요. 특히 어르신 세대들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적대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
0: 예전에 반공 교육을 받아서
6: 네. 네. 맞아요. 교육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0: 네.
6: 보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 화해, 용서 등의 가치를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배웠으니까
0: 네.
6: 저희가 배운 이 가치를 주변에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0: 네.
6: 생각이 듭니다.
0: 아마 이야기를 듣고 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 가족은 북한의 공산군에게 피해를 입었어.
1: 그치.
0: 누군가는 우리는 이산가족이야.
1: 네.
0: 이런 아픔이 사무치신

0: 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1: 맞아요.
0: 그런데 결국에는 남북이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화해라는 가치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아마 교회가 나서서
1: 맞습니다.
0: 그런 의미를 또 알리고 가치를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아마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2: 요즘에는 남한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청년들 층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0: 아무래도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 뭐 얘기도
2: 네.
0: 있었고
2: 국가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반대 상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두 국가 사이에서 서로 통일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은 통일은 당연히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0: 영영 분단된 네. 채로 고착화될 수 있죠.
2: 네. 네,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서 네.
2: 그 자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들과 또 여기 국동방송 같은 매개체들이 그 연결을 이어줘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이 통일 교육이라는 것도 정말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1: 네.
0: 학교에서만 한다고 그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미디어나 또 새로운 디지털 기기 같은 것들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기기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요즘엔 또 VR이 엄청나게 VR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이나 남한 통일됐을 때
0: 네.
1: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체험형 교육을 함으로써
3: 와 방탈출을
1: 이런 느낌이
3: 그런
1: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컨텐츠도 개발하고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노력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 사실 게임이 갖고 있는 되게 유익한 점 중에 하나가 목표를 가지고 팀을 이루면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협력을 한단 말이에요.
0: 네.
3: 그래서 이 교육도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수동적으로 너무 앉아서 듣는 교육을 받아서 기억이 안 남는 거지. 방금 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체험하는 식으로 배우게 되면은 피부에 와닿는 교육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네.
3: 저 방탈출 게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게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좋을 것 같아요.
3: 북에서 온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고 싶다. 그런데
1: 재미있겠다 진짜.
0: 나는 안 해봐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
3: 아 진짜요?
0: 옛날 사람.
3: 아?
0: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은 통일은 반드시 된다. 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할까?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필요 없어. 통일은 안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아마 상관이 없겠지만 필요가 없겠지만 분명 통일은 필요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1: 네.
0: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꼭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한번 또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해 주신
3: 보라,
1: 주주,
5: 삼순,
2: 웅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종전 합의 발표가 겹치지 않도록 자정을 넘겨 최종 합의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태블릿 PC, 탄형 컴퓨터 화면에 작은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교사가 국가재산 파괴죄로 추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보릿

곡의 식량난 속에서 곡물로 술을 만드는 밀주 생산 단속을 강화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생계 대체가 없는 단속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이 LNG 운반선 건조산업 부활을 추진하면서 세계 1위인 한국 조선업계 기술 협력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서면서 한국의 배터리와 태양광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섭씨 900도 화염 속에서도 버티는 무인 소방 로봇 단비가 충남 금산 화재 현장에 처음 투입돼 화재 진압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거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구걸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독일이 월드컵 첫 경기에서 퀴라소를 7-1로 꺾었지만 사상 첫 본선 무대에 선 퀴라소도 역사적인 월드컵 첫 골을 터뜨리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발표 시점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0번째 생일인 지난 14일에 맞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정을 넘긴 뒤 최종 승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4일 오후 합의 사실을 발표했지만 이란 현지 시각으로는 이미 15일 새벽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시차를 활용해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의 시점을 해석할 수 있게 된 셈인데요. 협상 막바지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하면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국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면서 추가 충돌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례가 미국과 이란의 오랜 정치적 대립이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교실에 비치된 태블릿 PC 화면에 미세한 흠집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담당 교사가 국가재산 파괴죄로 몰려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도 교육부와 보위부는 학교 비품 검열을 실시하면서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실에 설치된 태블릿 PC 한 대의 화면에 작은 긁힘 자국이 발견되자 검열원들은 관리 책임을 물어 담당 교사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이 번갈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학교 내 공개 비판 대상이 돼 반성문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교사가 비판에 그치지 않고 개인 비용으로 새 태블릿 PC 판형 컴퓨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소식통은 북한 학교의 교육 기자재 상당수가 국가 지원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비용을 모아 마련한 것인데도 당국은 이를 국가 재산으로 규정해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국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작은 흠집 하나를 문제 삼아 교원을 범죄자처럼 취급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생활고와 교육환경 악화 속에서도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과도한 통제와 책임 전가가 현장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서 당국이 곡물을 이용한 밀주 생산과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안전부는 이달 초부터 밀주를 만드는 주민들의 집을 불시에 수색해 술과 원료, 제조기구를 몰수하고 유통망까지 추적하는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보릿고개 시기 식량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곡물이 술 제조에 사용되면 주민들의 식량난이 더욱 심해진다고 보고 이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배급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서 생계수단까지 빼앗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밀조 생산과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은 술 장사가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술이라도 만들어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현장 안전원들 역시 주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어 적발 후에도 경고만 하고 물품을 돌려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술 장사를 한두 해 해온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생계 대책 없이 단속만 강화해서는 밀조 생산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이 한동안 중단됐던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건조산업 재건에 나서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기술 협력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LNG선 제조 부활을 위한 민관 투자 로드맵을 마련하고 2035년부터 자국 조선사들이 연간 3척에서 5척의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현재 LNG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송 역시 선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계 LNG선 시장이 한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본은 2019년 마지막 선박 인도를 끝으로 사실상 LNG선 건조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특히 세계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LNG 저장 탱크와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조선업계는 자국이 부족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조선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LNG선을 안정적으로 자체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과 중국에 밀리는 만큼 정부 보조금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한국 역시 중국 조선업계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일본과 협력할 경우 고객 이탈을 막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LNG선 건조 산업을 다시 육성해 에너지 수송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조선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가 대규모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추진하면서 한국 배터리와 태양광 업계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근 기업 공개 이후 차세대 사업으로 인공지능 연산이 가능한 위성 수천기를 지구 저궤도에 배치해 거대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2027년까지 1기가와트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뒤 향후 100기가와트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면 우주 공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와 고효율 태양광 설비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스페이스X 우주선에 사용되는 특수 배터리 공급 경험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차세대 태양광 기술을 개발 중인 한화 솔루션 등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 데이터 센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경우 우주 수송과 위성, 배터리, 태양광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도 관련 기술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섭씨 900도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소방 로봇 단비가 충남 금산군 생활폐기물 처리 공장 화재 현장에 처음 실전 투입돼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충남 119 특수대응단에 따르면 단비는 지난 5일 발생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점 가까이 접근해 약 2시간 동안 집중 방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분당 최대 2,600리터의 불을 뿜어낼 수 있는 단비는 적외선 카메라로 열이 집중된 지점을 탐지한 뒤 정확하게 물을 분사했으며 모든 과정은 소방관이 원격으로 조종했습니다. 당시 폐기물 공장 특성상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공장 붕괴 위험까지 제기됐지만 단비가 위험 지역에 투입되면서 소방대원들의 현장 접근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번 화재는 약 12시간 44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완전히 진압됐는데요. 단비는 2019년 독도 해상 구조활동 중 순직한 고 박단비 소방교의 이름을 따 명명도 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이 소방청에 기증한 무인 소방 로봇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무인 소방 로봇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푸젠성 푸저우 거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동전 그릇과 QR코드를 앞에 두고 구걸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로봇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거나 돌아갈 집이 없다,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문구를 내걸고 시민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사람처럼 모자와 코트를 입고 엎드려 구걸하는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이제는 거지까지 로봇이 대체한다, 일자리를 빼앗길까 걱정했는데 구걸도 로봇이 한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으며 인공지능 시대를 풍자했습니다. 다만 이 로봇들이 실제로 돈을 모으기 위해 운영된 것인지 아니면 홍보나 이벤트를 위한 퍼포먼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사례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는데요. 중국이 로봇 마라톤과 공연 등을 통해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독일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퀴라소를 7-1로 꺾고 대회 첫 승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9위 독일은 카이 하베르츠와 자말 무시알라 등 주전 선수들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사상 처음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 인구 15만 명의 섬나라 퀴라소도 전반 21분 리바노 코멘넨시아가 역사적인 월드컵 첫 골을 터뜨리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골이 들어가자 퀴라소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도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 국기를 흔들며 열광했습니다. 독일은 이후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7-1 대승을 완성했고 2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비록 큰 점수차로 패했지만 퀴라소는 월드컵 데뷔전에서 값진 첫 골을 기록하며 자국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18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구성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자성에서는 오후에 잠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강계와 희천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0도, 진남포와 희천 19도, 강계 1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9도, 진남포와 희천 28도, 강계가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9도, 신계가 18도,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 30도, 개성과 신계 29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청진과 웅기, 무산의 하늘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해산과 풍산, 무산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9도, 해산과 풍산 13도, 무산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31도, 해산 24도, 풍산 23도, 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8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또 품고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북방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에 있으시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북녘 성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남기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또 다가오는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미국의 한 전통이 있는 신학교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입니다. 이 교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먼저 질문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고 하죠. 잘못된 질문에는 옳은 답이 나올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대신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질문이지만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초점이 나의 인생에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 시작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맞추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맞춰가는 우리의 인생부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깨닫고 그 뜻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펼쳐질 줄 믿으면서요.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어진 이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어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길 원합니다. 거짓을 숭배하지 않고 사람을 숭배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가운데 보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주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요. 우리 주님 손 굳게 붙들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시편 31편 5절과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나는 거짓된 우상의 한눈 파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따르자. 마지막 절에 19절에 마지막 끝절에 보시면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예수님은 대리석 기둥과 융탄이 깔린 층계가 있는 궁중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예수님의 출생을 위하여 호화로운 내실이 예비되지도 않았었고 사원의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악대도 잠잠했고 왕실의 악사들의 축성이 터져 나오지도 않았고 들려오는 것은 다만 소수의 목자들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악뿐이었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나서 구유에 누였고 그의 어머니는 뱃집을 깔아 아기를 누였으며 그를 동무한 것은 육축뿐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과 생애 그리고 죽음을 어느 다른 인간의 출생과 사망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영향을 세계에 미친 것은 누구라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함이니라. 아기 예수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성도들은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아기 예수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무거운 짐을

0: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아기 예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에게 안식과 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 예수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아기 예수가 나 같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아기 예수가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아기 예수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도 다 용서해 줬다고 그러죠. 이 아기 예수가 나 같은 사람을 늘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느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는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눈물과 근심 걱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연약한 몸을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갈 때 항상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나의 주 예수님만 굳게 믿고 주님 가르치시는 길로 향하여 가니 저희 삶에 복이 넘치고 기쁨만 가득 찹니다. 저 북한 땅의 자유와 평화, 행복을 갈망하는 내 형제 자매들도 하루빨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 나눌 그날을 그려봅니다. 아멘. 북한 함경

제주도에서 태어난 서영 자매님의 선곡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이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도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처럼, 그리고 함경북도에서 온 서영 자매의 고백처럼,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소망이요 승리의 길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함경북도가 고향인 서영 자매의 선곡이었습니다.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모든 일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뜻을 향한 목적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온갖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대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완전하고 두루 갖추어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완전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를 위해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5번째 시간 말씀 함께합니다.
1: 다윗의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죄에 대한 지적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죄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귀하고 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세상이 아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범죄도 범죄이지만 사랑했던 맏아들 암논이 죽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딸 다말이 고통스러운 시련 가운데에서 매몰되어 있는데 그 아픔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압살롬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자. 조금만 늦으면 압살롬의 칼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소리치며 도망가야 하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은 수치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이제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한 현실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이미 다윗의 생애에 큰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사위였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생이 됩니다. 사냥하듯이 사울의 군대에 쫓겨서 도망 다닌 세월이 길게 보면 15년입니다. 쫓아오면 도망가야 하고 도망가서도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윗의 생애가 다시금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서 다윗은 이제 울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법 중에 하나가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입니다. 지금 다윗의 울며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드러내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다윗이 처해 있는 고통의 길이 얼마나 깊은지를 실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다윗의 마음에 더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 기대나 소망도 없어 보이는 다윗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는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 다윗의 현실 이면에 담긴 그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내는 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집중해서 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입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왕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면서 왕을 도와서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 수행해야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략들을 총동원하여서 작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사이기도 하고 전략가, 지략가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도벨은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도왔고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이도벨이 이제 다윗 편을 들지 않고 압살롬의 편을 들어서 그와 함께 한다는 소식은 인간 다윗으로서는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아이도벨을 향하여서 내뱉고 싶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배신자가 아니냐, 배반자가 아니냐, 기회를 쫓아가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저주를 쏟아부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아이도벨에 대해서 단 한마디에 그 어떠한 말도 쏟아내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조차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한 기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응답이라는 말 대신에 다윗에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반응하셨다라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다윗이 가족과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가고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자기에게 군대를 주면 다윗의 뒤를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이 생각할 때 지금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고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도벨의 이 계략은 이보다 더 좋은 계략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계략을 이 아이도벨이 이야기한 겁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제안대로 군대를 보냈다고 한다면 다윗은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그의 군사들도 백성들도 다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은 그대로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에게 보낸 후세가 이때 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섣불리 쫓아갔다가 혹시 직이라고 한다면 큰일이니까 어디 숨어 있다가 다윗을 기습 공격하든지 아니면 다윗이 어떤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성을 포위해서 다윗을 잡든지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나 주변에 있는 자들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말에 더 옳다고 여기고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도벨은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결국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고 말겠다라고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한 기도,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후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 나중에 뒤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생각하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하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이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놓은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다윗의 간구에 반응하신 겁니다. 다음에는 다윗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자 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가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 그 정권의 정당성과 백성들의 신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백성들에게 내게 언약궤가 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시는 것이니 나는 다시 돌아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언약궤를 자기의 신상을 위한 인위적인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언약궤를 잘못 이해하거나 또 사용하는 경우가 이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패배의 이유를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고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블레셋과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언약궤가 있으니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더 처참하게 졌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왜 졌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언약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이해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부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요인은 군대에 있지 않다, 무기에 있지 않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과 그 배움이 있다고 한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마치 승리의 부적이고 승리의 요정인 것처럼 맹목적인 미신으로 이 언약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언약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낸 다윗의 이어진 반응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이스라엘의 왕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진심 어린 고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반응을 잘 짚어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치 딜을 하듯이 내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테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왕좌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다윗은 삼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왕위를 회복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쫓겨다니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 가드 사람 잇대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홀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 잇대는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지금의 형편을 보십시오.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잇대가 찾아와서 600명의 부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왕과 함께하여 왕을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당연히 잇대를 끌어안고 고맙다, 잘 왔다, 이번에 일이 잘 넘어가면 내가 너한테 큰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다윗은 잇대를 돌아가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나그네의 길을 떠나야 하고 고난의 길인데 내가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너는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때와 부하 600명이나 되는 자기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다윗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하여서 다윗은 현재 자기가 처한 고난에서 빠져나오려고 자기에게 마주치는 상황들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맡기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러한 고난의 자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라고 한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징계를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내 가정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붙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든 아니면 이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든 하나님이여 그가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기를 간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도를 할 때가 아둘람 굴에

읽거나 엔게디 광야에 있던 때로 봅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쫓기다 숨은 곳이 뒤가 막힌 퇴로가 없는 막다른 굴이었습니다. 이때 자기의 상황을 다윗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가 나를 찢어내고 있습니다. 나를 불태워버리려는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내가 누워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가 얼마나 절망과 또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그가 쏟아내는 비탄한 비명한 탄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다윗은 자기의 시선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뒤가 막혀서 도망갈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굴이라고 하는 암담한 고난의 자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자리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이 현실을 짚어볼 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밖에는 나오지 않는 비탄한 상황인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 마치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죽여서 숨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내 마음으로 확정하고 또 확정했다는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평생 자신과 동행하시며 자기가 고난과 고통과 시련에 처할 때마다, 그곳에서 괴로움과 아픔의 비명을 지를 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바꾸어내시고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기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고통스러운 두려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는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이어야 하고 어떤 역사이어야 할 때 그 역사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기도라고 한다면 늘 성공, 건강, 명예, 권세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고, 지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가난하면 안 되고,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이 짊어지고 많이 손에 쥐고 그리고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야 하는 것, 때로는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기도는 우리와는 철저히 달랐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하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고,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반대로 잃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어진 기도가 있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치와 모욕과 모멸과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 자리로 주님은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를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0: 주의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에서 빨리 건져내 주세요. 이 고난은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를 배우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졌습니다. 올무에 묶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함정을 메워주시고 올무를 끊어내주시고 날카로운 이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 시련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날을 내 영혼이 잠잠히 기다리겠나이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나는 그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없나? 아니요. 거꾸로 봤습니다. 뒤집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드러내 보이시는 신뢰입니다. 그러면 무한하고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부족하지 않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는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다윗과 같은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자기가 처한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하고 진심 어린 그리고 신중한 믿음의 고백을 올렸는가. 우리도 그와 같이 세워주시는 자리에 서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5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8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에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가 5에서 20mm로 평안도와 황해도가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와 부산, 광주, 여수, 목포, 제주가 21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포항이 20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춘천이 19도, 함흥 18도, 청진이 17도, 강계가 16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 33도, 강주와 포항이 32도, 서울과 춘천, 대전이 31도, 개성이 3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강릉, 목포가 29도, 여수와 부산이 28도, 신의주와 제주가 27도, 강계 26도, 해산이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어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하루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서 입술을 제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통합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대한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주 샘솟는 전원교회 신학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이 상한 이들,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이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죠.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다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기 어렵다고 말하죠. 그런데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큰 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 일도 없고 어느 것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마음은 점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비록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맡겨진 일이 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단순히 내가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노력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심보다는 성공을 선택을 하고요. 심지어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도 몇 년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짐승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잘 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짐승과 다르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존엄과 영혼과 거룩함을 담아 창조하셨죠. 근데 죄로 인해서 사람은요, 자꾸 짐승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생각하는 기준도, 행복의 기준도, 자랑의 기준도, 인생의 목적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이죠. 돈일까요? 아니면 명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꼭 닮아야 될 모델이 있다면 요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기쁨의 기준, 행복의 기준, 자부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부모와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면 그 상처는 평생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삐뚤게 보죠. 누구도 믿지 못하고요. 성격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나도 당했으니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무너지지 않았죠. 노예가 되었는데도 삐뚤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독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품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셉 자신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붙드는 힘이죠. 사람들이 몰라줘도 견디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억울해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고요.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 있다면 총리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세였다는 말씀이죠. 자, 이 자부심은 세상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자부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자리에 없어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자부심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이기는 힘은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서 산다는 의식이죠.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위대함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기 전부터 위대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는 자부심, 순결하게 살았다고 하는 자부심,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자부심,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두 번째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가볍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예배 때도 듣고 기도할 때도 듣죠.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같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요, 삶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도 달라지고 결정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

0: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실 뿐이죠.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응답이 늦어집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삶 가운데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이 날 때도 설명이 안 될 때도 억울할 때도 붙드는 것이죠. 요셉이 위대한 이유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 내 재산입니까? 근데 그것들은 어느 날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이것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고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평안할 수 있었고요. 요셉도 노예 신분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셋째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통해 살펴본 것은 첫째로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숙한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들킬까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모세는 애굽 궁정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손해와 이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요셉은 유혹 앞에서 순간의 즐거움보다 눈앞의 기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는 말씀이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높이셨죠. 근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바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성공하고 먼저 인정받고 먼저 높아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고 말이죠. 그러면 때가 되어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자부심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쓴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의 자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혹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 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 02-2292-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통합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진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9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쫓긴 자 같음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쫓긴 자 같음을 깨달으려면 첫째, 죄가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드고아 여인과 다윗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9절에서 여인은 자기 아들을 처벌하지 않은 책임은 모두 자신과 자기 집안이 지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압살롬의 아비인 다윗의 책임을 은근히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고해요. 이미 다윗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에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다윗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요. 그러자 다윗은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아무도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주도적으로 행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람의 말에 이끌려 성급히 맹세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남았어요. 이처럼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끊임없이 세상의 급하고 두려운 일들에 끌려다니게 되지요. 누군가 다급하게 호소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갖다 대면 분별 없이 덜컥 결정하고 약속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명철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먼저 물을 때 나오는 법입니다. 다윗의 약속을 받아낸 드고아의 여인이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결국 1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내쫓긴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압살롬이에요. 가상의 살인자 아들은 살려주겠다고 맹세하면서 정작 자기 아들 압살롬은 내쫓은 채 두는 것이 모순이라고, 더 나아가 그것이 죄라고 다윗을 몰아세우는 것이죠. 여인의 말솜씨가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여인은 압살롬을 그저 돌아오면 되는 불쌍한 자식으로만 그립니다. 회개도 징계도 빼놓은 채 말이죠. 다윗은 이 말에 넘어가기 전에 압살롬이 내쫓긴 게 과연 누구 때문인가를 봐야 했어요. 이는 압논의 죄를 직면하지 않은 채 덮어두고 다말의 상처를 외면한 다윗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이 모든 일의 뿌리에 내 죄가 있구나를 봐야 했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 역시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내쫓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 여인이 말한 내쫓긴 자는 사실 압살롬만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내쫓긴 인생이

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죄인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아들 압살롬이 내쫓겼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니 결국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땅에 떨어지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11절에서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신 있게 맹세했지만 정작 자기 아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나중에 요압에게 잘리고 압살롬은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아요. 사람의 맹세와 약속이 이토록 부질없고 헛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 것은 내 다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쫓길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누구를 내쫓았나요? 부모인가요? 자식인가요? 배우자인가요? 내쫓긴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있음이 죄임을 깨닫나요? 내쫓긴 자 같음을 깨달으려면 둘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여인은 백성이 자기를 두렵게 하기에 왕에게 청을 드리는 것이라며 자신과 아들을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구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다윗을 선과 악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껏 치켜 세웁니다. 여인은 논리적인 달변으로 다윗을 설득할 뿐 아니라 듣기 좋은 말로 아첨까지 해요. 이 말에 넘어간 다윗은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며 결국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러나 회개도 공의도 빠진 이 결정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다윗은 회개했기에 하나님이 즉시 용서하셨지만 압살롬은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나 압살롬을 그냥 데려오니 다윗에게 내쫓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찬탈하여 다윗을 내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내쫓겨 울며 산을 넘던 다윗에게 심의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어요. 이를 부하들이 죽이려 하자 다윗은 선과 악을 내가 판결할 수 없다며 심의의 악행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다윗과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내쫓김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힘이 있다며 그 힘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며 판결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내가 주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나요? 남편의 침묵이 힘들지만 자신의 피해의식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소통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편과 재혼했지만 예상과 달리 남편은 자주 화냈어요. 저는 당시 4살이던 제 딸이 상처받을까 봐 보호하려 애썼는데 그 모습이 남편에게 편먹는 것처럼 보였는지 부부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지요. 그렇게 끝없는 전쟁을 치르며 살다가 가족 모두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대로 이혼하고 재혼한 제가 딸한테 큰 상처를 준 문제 엄마이고 남편을 새아빠라는 어려운 자리에 앉힌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각자 침묵의 시간을 가지니 서로 비방하는 횟수도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침묵이 길어질 때면 저는 벌받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워요. 얼마 전 아침 제가 한 계란찜이 평소보다 싱거웠어요. 음식의 간이 중요한 남편은 겉으로 화내진 않았는데 기분이 많이 상해 보였지요. 사과해도 묵묵부답이라 저는 남편 스스로 침묵을 깨고 나오길 기다렸지만 그 시간이 또 길어지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드고아 여인의 끈질긴 간청에 넘어가 성급히 맹세하는 다윗을 보면서 남편에 대한 피해의식이 남아있어서 남편의 침묵이 길어지는데 한몫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견이 다르고 마찰이 있어도 구원의 관점으로 남편에게 다가가 대화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에 힘입어 남편에게 담대히 다가가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부부가 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남편의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만져주시길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날마다 감사와 칭찬의 말을

0: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찬양하던 다윗도 환경이 주어지니 죄를 덮으려 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드러내고 오픈하지 않으니 내쫓고 내쫓기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쫓은 그 사건의 뿌리에 내 죄가 있음을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윗은 드고아 여인 앞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자신 있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아들 압살롬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내쫓긴 인생임을 평생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아오게 해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제 손으로 판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권과 능력을 사용하길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닭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닭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2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열등감은 나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고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시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의 목적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지으셨고 각자에게 고유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열등감의 뿌리에는 사람의 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방향을 바꿔주죠. 비교에서 사명으로,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은 나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긍정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52편 7절 말씀입니다. 전달자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윌리엄 해리스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미국의 9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폐렴에 걸려 취임 한 달 만에 서거하고 말았습니다. 급히 선거를 준비해야 했지만 무려 반년 가까이 선거는 미뤄졌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 끝까지 해리슨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데만 4개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고속 우편 배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 끝까지 40명의 숙련된 기수가 거점을 지키고 있다가 교대로 쉬지 않고 우편물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기수들은

우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 최대한 짐을 가볍게 했습니다. 강도에 대비한 권총 한 자루조차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편지와 함께 반드시 품에 넣고 다녔던 물품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발이 없으면 귀가 많아도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달이라는 사명을 위해 쉬지 않고 달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빨리 복음을 전하게 해주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줌을 믿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윤영주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주인공인 듯해 보이지만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그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라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나라 말의 역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자어는 다르지만 한글은 같다고요.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시간과 그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지면 역사라 그러잖아요. history라 그랬잖아요. 근데 동시에 한국말의 역사라는 말은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말할 때 역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wonders 그럽니다. 놀라운 일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역사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을 기록해 가는 역사의 한 장면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것을 갖추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모세처럼 말이죠. 도대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걸까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조건으로 삼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부르심이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과 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조건을 내걸지 않았어요. 너 어부여서 안 된다든지, 어부이기 때문에 된다든지, 내가 이런 학벌을 가졌으니까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가문의 사람이니까 된다든지 조건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너 사람 낚는 어부 되어보지 않을래? 그 말씀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것, 그게 조건일 수는 있어요.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님 따랐어요. 그게 조건일 수는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지 않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조건으로 말한다면야 왕궁에 있을 때 불렀어야죠. 조건을 갖춘 것으로 말하자면 왕궁에서 힘을 쓸 만한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셔야죠. 그런데 그는 이미 미디안의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격 없는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건 없는 듯한데 만일 조건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요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제가 그랬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 명령과 사명을 내리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그거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역사를 그에게 맡기시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뭐였냐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발을 벗게 하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붙잡게 되는 그것이 조건이라면 유일한 조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껏 묵상한 것 반복해보죠.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뜻은 구별한다, 떼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나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별해 두는 거죠. 이게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함을 이루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떼어놓을 수 있는 구별해 놓을 수 있는 혹은 구별해 놓은 것이 있는 인생이어야 된다. 그것이 물질이어도 좋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어도 좋고요, 여러분의 관심거리여도 좋아요. 그 관심거리에서 내가 조금 떨어져 나와서 구별되어 있다면 거룩함을 이루는 거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이 땅의 삶을 살아요. 이 땅에 살지 않으면서 산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그래도 그 세상의 삶에서 조금 떼어놓을 수 있는 훈련, 이게 거룩함이다. 그게 거룩함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거 아닌가 알 수 있다. 내가 이것은 도저히 잘라낼 수 없는데 진짜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한번 잘라내보자. 다는 못 잘라내도 조금은 잘라내보자. 다음에도 또 조금 더 잘라내보자. 그래서 뿌리까지 뽑을 때까지 잘라내보자. 이거거든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꿈꾸고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조금씩 잘라내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가 등장할 수 있다 그죠. 모세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써내려가는 일에 어떤 조건이 된다면 이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뭐가 되나? 거룩함을 추구했더니 뭐 어떤 일이 있길래 이거 추구해야 되나? 왜 이것을 조건 아닌 조건처럼 말씀하시나? 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거룩한 땅에 네가 섰으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을 하시나? 뭐 때문인가? 그거 오늘 여러분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거예요. 12절 저와 함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는 은혜를 입어요. 이게 거룩함의 결과예요.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함께 하는 은혜를 언제 주시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꿈꾸게 될 때 주신다. 그런 거거든요. 함께 하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함께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을 해봐야 알지. 근데 진짜 사랑을 해보면요, 그래, 이 사람하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막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저 연애 7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하고 함께하면 해볼만 하지. 그런 거잖아요? 함께 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요, 보통 힘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하고는 좀 다른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쓸 수 있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 거룩함을 붙잡아야 되나? 이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따로 떼어놓아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 14절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스스로 있는 자래요. 모세가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려고 갔다 하십시다. 갔더니 백성들이 누가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 하나님 신이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아니 어떤 분인데?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답이에요? 아니에요? 답 같기도 하고 이거 얘기한다고 사람이 아나? 싶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 그래요. 이게 답이기도 하고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던진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하여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나는 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요? 그렇지, 나는 나지 내가 너겠어? 뭔 말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저죠. 더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분이라고요?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세상은요 설명을 해야 돼. 제가요 이런 대학 나왔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이런 커리어를 가졌고요, 제가 돈이 어느 정도 있고요, 뭐 어쩌고요, 뭐 어떻게 얘기해야 아, 이 사람을 이 교회에 뽑을까 말까 그런다고요. 그렇죠?

자기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필요 없다고요? 설명이 필요 없다. 내가 난데, 내가 난데, 뭔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유명한 제품은요, 설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 것은 뭘 많이 해? 설명을 많이. 이게요, 저 제품과 거의 똑같아요. 성분도 똑같고요. 뭐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중간 마진을 없애가지고 이렇게 같이 싸고요. 뭐 어쩌고. 온갖 설명을 다 덧붙여. 근데 유명한 건요, 그냥 딱 놔두면 사갖고 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막 이렇다 저렇다 막 그냥 나는 나요. 야,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설명이 필요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는요, 여러 조건이 있어야 뭐가 이루어져요? 인과 그러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뭐요? 결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 사업이 돼요. 가정도요, 조금 평화를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평화가 있어요. 남편이 무능해서 매일 돈도 못 버는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이 부인이 불어오면서 평화가 깨져.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라고요. 그럼 여기에 스스로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조건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는요, 돈이 없어도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사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뜻이라고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하여 존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있어야 이게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다는 말은 자기가 완전히 스스로 충족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왜요?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조금 알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알 거 아니에요, 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온갖 커리어를 적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 황영택 목사입니다. 그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제가 요 정도밖에 안 돼도 아시는 아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모두 충족한 상태니까. 스스로 있다는 말은 스스로 완전히 충족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주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나야. 뭐든지 하려고만 하면 그냥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얘기할 때 늘 언급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어떤 것들을 선택해요. 아수르를 선택하고 애굽을 선택하고 바벨론을 선택하고 모압을 선택하고 뭐 이 나라를 선택하고 자꾸 선택해요.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왜요? 제가 스스로 충족한 상태인데. 그런데 자꾸 이 충족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처녀가 잉태한다고요? 말이나 돼요. 남자가 여자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도요, 잘 돼야 애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붙잡고 우리의 신발을 벗어 주님 앞에 던져 놓는 일, 이 결단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럼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게 늘

0: 늙은 사람들은 잘 몰라. 젊은 사람들 알아. 답 정도는 뭐냐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 정도예요. 여러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너 거룩함만 유지하면 내가 모든 것 해줄게. 여기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조건을 따라가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원칙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그래요. 제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해요.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나이가 들었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뭔데 이게 나이도 들고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려서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할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늘 뭐예요? 그냥 스스로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거룩함이라고. 그러니까 거룩함? 그것만 있으면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다. 스스로 있는 그분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믿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요 가정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요 가정은 반드시 살아요. 전 그건 믿어요. 근데 만일 아버지가 어머니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놓치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문제 생겨. 전 이건 믿어요. 전 우리 교회요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요 거룩함을 놓치면 문제 생겨. 저는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가야 하는 일에 제가 몸을 바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일도 잘했으면 좋겠다. 전 그런 마음 진짜 별로 없어요. 거룩함만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 던지기만 하면요 스스로 계신 완벽한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도 아무 문제 없게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 잘라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거 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인생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식들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의 거룩한 삶이 필요해요. 그것만 있으면 저는 자식 절대로 어긋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 주거든요. 거룩함을 기억하고 신발을 벗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나를 예배하게 할 거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스스로 있는 자이거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위하여 떼어놓을 수 있는 용기, 잘라버릴 수 있는 결단력,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게 하여 주셔서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5-4600번 새은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경주에서 자라다 보니까 고향이나 마찬가지에서 애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늘 아침에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그 사모함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찬양드리며 말씀드리며 항상 그 증거되는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그 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예전에 많이 아팠었어요, 사실. 그래서 한 9년 정도 그 사회생활을 못했었는데 그때 그 힘든 그 시간을 극동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활동 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 갈급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이지. 이제 이번에 70주년 그거는 이제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도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님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저희들 또한 항상 같은 마음으로 극동방송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실하시고 존경

0: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지치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그 선교사로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 순간에도 극동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전파선교에 기쁨으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062-373-9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꿈꾸는 교회 김홍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정직과 신뢰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반목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일치된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통일한국을 꿈꾸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건강한 믿음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나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살다 보면은 수지 맞을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참 은혜를 받는데 너무나 뜻밖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야, 수지 맞았다. 지난 6월 6일에 우리 극동방송 운영위원 수련회가 1박 2일로 진행이 됐어요. 5일 6일 그때 수련회 폐회배 때 아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저도 그렇고요, 참 함께한 많은 분들이 당시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방송을 듣다가 이 찬양 뭐였지? 그 찬양 너무 좋았는데 찾다가 못 찾는 그 찬양. 야, 한번 들어봐봐. 내가 불러볼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던 바로 그 찬양. 가사가 뭐였지? 생각이 안 났던 바로 그 찬양. 저도 아침에 여러분께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 신청 찬양도 들려드리고 공부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 이런 찬양이 몇 곡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다가 기억이 안 난다. 아이고, 했던 그 찬양.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찬양 한 곡을 그 설교 시간에 소개해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그 찬양이 나오는데, 글쎄 제가 꼭 찾고 싶었던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 별로 그렇게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네요. 제가 얻었던 감동만큼 여러분이 지금 약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하여튼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오늘 그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찬양을 나누고 오늘 묵상을 오프닝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두웠지만, 춥고 외로웠지만,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살며시 당신이 보였다. 메마른 땅에, 고단한 내 영혼에 꽃을 피우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주님이셨다.

바로 주님이 계셨다. 우리의 삶의 설계자이신, 약속을 지키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 우리가 걸음을 걷는 곳마다, 시선 닿는 곳마다 풀이 나고 꽃이 피어났던 이유는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월 18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변함없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 기적 같은 새로운 아침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참 치열하고 때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가득할 수 있습니다. 거칠고 험한 고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자주 메마르고 가물었을 때가 많았습니까? 조그만 시련에도 쉽게 상처받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들이 바로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걸음 걷는 곳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풀이 나고 꽃이 피어나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생명의 싹이 돋아나는 게 느껴지잖아요. 절망의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의 꽃이 피어날 때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 기적의 비밀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인 것

오늘 복된 목요일입니다. 어저께 수요일 여러분 옹기장이와의 만남 기억하십니까? 아, 40주년을 바라보면서 참 은혜로운 찬양들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옹기장의 찬양 잠시 후에 한 곡도 전해드리고요. 아,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문용택 씨의 찬양 함께하면서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평한 씨의 앨범에 있었던 조찬미 씨가 이제 부른 거였어요. 내가 아니었어요 란 찬양이었습니다. 조금 전 찬양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은인없죠 여러분? 그 가사가 마음에 오시죠? 오늘 그 가사도 오프닝에 적어놨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또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을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879님도 방송 들으시면서 어제의 은혜도 있고 또 오늘의 은혜도 있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특별한 은혜. 2483님 지금 광양에 계시는데 소나기 비가 내리고 있대요. 기적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는 오늘도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응원합니다. 우리 0691님도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함께 해주셨고요. 또 우리 1324님은 제주에서 사연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생명과 화평을 누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3004 오프닝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 광해

을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란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싶습니다. 5469 오늘 오프닝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셨대요. 와우. 예,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막 어떻게 인간적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의 상황 속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요. 우리 1324님은 오늘 찬양 듣는데 막 눈물이 툭 흐르면서 아침 출근길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되셨다고요. 응원합니다. 우리 운영위 수련회 때 똑같은 걸 느끼셨다는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오늘 복된 아침인데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먼저는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메들리 찬양 함께 하고요. 잠시 후에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동안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아침을 보내고 계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생방송 시간에 이 일찍 극동방송 아침 방송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고 찬양으로 근심 걱정이 확 날아가 버렸다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신가 생각해봤습니다. 3718님, 피디님 저는요 심한 불면증으로 어제 늦게 잠들어 또 늦게 일어남으로 인해 아침 방송을 듣기가 참 힘들었는데 요즘 주님의 은혜로 이 불면증이 많이 좀 나아지셨대요. 없어지셨대요. 그래서 아, 이 방송을 이렇게 일찍 들을 수 있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시는데 참 이것도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0691님도 인문학 벌써 미리 신청하셨는데요. 제가 잘 보내드리겠고요. 자,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아, 오늘 이 영상 또 링크 다시

0: 듣고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축복해요. 아, 그리고요. 오늘 이 방송에 있는 오프닝에도 이 영상 링크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또 공유하시면 좋겠고 10분을 선정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첨할게요.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지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소설가 김훈의 산문집 허송세월 중 유교 때의 아이들 이야기를 주님께 드리며 이 평화를 지키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가족은 인공치하에 서울에 숨어 있다가 1951년 일사후퇴 때 피난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피난길에서 수많은 아이가 열차 지붕에서 떨어져 죽거나 부모와 헤어져서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되었다. 아이들은 군가를 부르면서 자랐다. 여자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고무줄 놀이를 할 때는 전우야 잘 자라라는 노래를 불렀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저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여 잘 자라. 거리에서 구두 닦는 소년들이 미군의 두 다리에 한 명씩 붙어 앉아서 군화를 닦았다. 군화답게 아이들은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처럼 보였다. 미군이 구두를 닦을 때 달링 누나는 옆에서 기다렸다. 달링 누나는 군화 닦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었다. 거지와 전쟁 고아들이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끼니 때마다 깡통을 찬 거지 아이들이 마을을 돌면서 밥을 구걸했다. 밥 좀 주어, 밥 좀 주어 라고 외쳤다. 옆집 대문 앞에서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밥을 길게 빼서 외쳤다. 외치는 소리는 구슬펐고 울음에 가까웠다. 전쟁은 어른들이 일으키지만 가장 깊이 상처를 입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고무줄 놀이를 하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군가를 불러야 했던 아이들, 군화 옆에 매달려 사탕 하나를 받아야 했던 아이들, 장난감 대신 깡통을 두드리며 밥을 구슬프게 외쳐야 했던 아이들, 피난열차 지붕 위에서 떨어진 아이,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 그 시절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모질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깊이 들으셨습니다. 폐허의 골목마다 숨을 불어넣으시고 열차 지붕에서 떨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키시고 빈 깡통에 다시 은혜의 밥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남은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고 그 눈물이 마른 자리 위에 오늘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밥상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전쟁 고아의 눈물과 피난민의 한숨과 어머니들의 기도로 데워진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 시절 아이들의 울음을 딛고 오늘 우리는 총소리 없는 아침을 맞습니다. 평화는 선물이 아니라 눈물로 산 유산입니다. 잊으면 흔들리고 기억하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시절 아이들의 울음을 새기며 다시는 그 울음이 흐르지 않게 이 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입니다.
0: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의 은혜로운 칼럼으로 같이 했습니다. 오늘 칼럼은 음성 칼럼이 아니라 또 영상 칼럼이 있잖아요. 영상 링크를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조금 전 목사님의 칼럼처럼 예, 오늘 소설가 김훈의 산문집 허송세월 중에 6.25 때 아이들 이야기. 하나님은 그때 그 당시에 자녀들의 그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깊이 들어주셨다. 폐허의 골

주먹마다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열차 지붕에서 떨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빈 깡통에 다시 은혜의 밥을 담아 주셨다. 오늘 그렇게 힘겹게 살아남은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낳고 여러분 믿음이 전수가 되고 평화가 전수가 되는 그런 복된 또 목요일 아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를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저는 10분 추첨해서요. 책 선물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문자 샵 1069번으로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링크 꼭 한번 다시 보셔요.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이오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오늘 11분을 선정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을 추첨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링크가 갔을 겁니다.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꼭 신청하고 싶어요. 책 선물도 받고 싶습니다. 3

9950-2832-1050-5494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아버지를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나죠? 812로 책 선물 잘 전해드릴게요. 6770님 일찍 출근해서 중1 사춘기 쌍둥이 남매와 함께 오늘 이 책을 꼭 나누고 읽고 싶다. 0923님께도 2045님 우리 새가족이십니다.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전할게요. 오늘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신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하시고요. 오프닝 말씀 이문학을 하나님께 링크들 공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 가족 보건 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독일의 듀스부르크 에센 대학에서는 음란물을 많이 보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발레리 분 박사는 알코올 중독자의 뇌처럼 회백질 부위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레이첼 바르 박사는 결국 전두엽까지 망가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심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의 변화, 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행하는 가늠이며 마음으로 행하는 가늠임을 알게 해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지 않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듣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오해선 작가님의 어떤 편지란 책 중 일부를 나누며 시작합니다. 너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길, 그것이 겸손이란다.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을 너의 것으로 만들기를, 그것이 비전이란다. 너의 능력을 모두에게 보여주기보다 섬김으로 모두에게 한 곳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기를, 그것이 리더십이란다.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기보다 너를 표현하는 말이 사랑이기를,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란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기보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가길, 그것이 모여 너의 매력이 될 거란다. 많이 모아서 나눠주려는 사람이기보다 모아서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길, 그것이 세상이 모르는 삶의 풍성함이란다. 만약 급하게 결정할 일이 있다면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기를, 얼마나 늦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낫단다. 모든 순간 너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바라며 너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의 내용이 참 은혜가 되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아침,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0: 어노인팅의 주님 내게 선하신 분이란 찬양으로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나의 선함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이고, 만일 무엇을 결정해야 한다면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여쭤보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 혹여나 늦어지더라도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 편지 내용 중에 일부를 나눴는데요. 이 오예손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래, 그러고 보니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주님이 될 때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또 아름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묵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왜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거든요. 이 에스더는 그때 소원을 말하고 하만의 흉계를 당장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죠. 에스더가 왜 그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좀 의문이 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미 없는 지연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만으로 나아가지 않았고요. 그 결단 앞에 반드시 금식과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했던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환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거구나. 또 꼭 환난이 아니더라도 하루를 시작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도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또 하나님께 먼저 여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소중한 신청곡 기다리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하고요. 목요일 아침 오늘은 은혜롭고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첵해주세요.
1: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화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1: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초롬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향기로운 나무에 너 근심 걱정 와도 라는 추억의 찬양 또 힘찬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이 도착했습니다. 7월분 생삼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큐티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40분 선정해서 7월 한 달도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우리 안에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큐티책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생삼 7월분 큐티책 받길 원하시는 분은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큐티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기근 집사님 샬롬 만나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어제는 마늘 정리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름에 시원한 양파랑 마늘에 쌈만 싸먹어도 그냥 맛있죠. 네, 마늘하니까 바로 쌈이 생각나네요. 네, 1806번님, 1009번님, 0517번님, 2492번님, 0425-4641-9290번님 만나라고 출첵해주셨고요. 또 1053번님,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3329번님, 찬양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업되는 아침입니다. 모두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고요. 또 최화정 권사님, 아침 산책길이 너무 예뻐서 찍어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저만 보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아침 산책길처럼 오늘 하루도 예쁜 하루 보내시길 권사님을 위해서 짧게나마 기도하겠고요. 5073-5138번님,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5226번님, 밤새 아파서 잠을 잘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갓모닝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저희 직원 중에 한 명도 밤새 장염으로 좀 고생을 해가지고 아침에 홀쭉해져서 왔더라고요.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음식 조심하시고요. 또 아프지 마시고요. 6472번님 부천에서 오늘 아침도 인사 나눠주셨고요. 우리 세희망교회 박계영 집사님,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박은주 성도님,

강성자 권사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라며 귀한 묵상과 함께 만나라고 출첵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소중한 사연으로 함께해 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마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모든 선택이 주님이 되고 또 주님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복된 목요일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남궁옥 선생은 암울한 일제강점기 때 한 줄기 빛으로서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분은 황성신문사 사장, 현산학교 설립자, 관동학회 회장 등 나라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힘써 일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580장 찬송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은 남궁옥 선생이 쓴 찬송시입니다. 이 가사 속에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의 정신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남궁옥 선생은 우리나라 국가인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꺼져가는 애국애족과 독립운동을 의지를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겪다가 결국은 순교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죽음을 얼마 앞두고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시체를 불살라 곱게 가루를 내어 무궁화 나무에 거름으로 주게 하라. 결국 남궁옥 선생님과 같은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그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하게 되었으며 이후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했던 다니엘이 그러했고 예레미야 등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러했으며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몸을 내던지며 민족을 살리려고 했던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족을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순국이고 순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지내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준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 행동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그 신앙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인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나라 잃고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구국의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인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겨울철 수도인 수상궁에서 왕의 수를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라의 왕,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지만 우선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왕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왕 자신이 먹고 마시는 술이나 음식을 관리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그런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타국 사람으로서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왕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죽지 않고 이 정도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면 걱정도 없고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들 출세했다고 부러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 왕이 총애하는 그런 고위 관원이 되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고국에 가 있었습니다. 본국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나라의 형편은 또 어떤지, 예루살렘 성은 별일 없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자의 유대 나라에서 하나라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수상궁으로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보자 느헤미야는 대뜸 나라의 형편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 속에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 진정한 사랑은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온통 마음이 한 곳에 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미친 사람은 증상이 비슷하다는 것. 온통 생각이 한 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진짜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함. 내가 하지 않아도 그래, 모든 일이 잘 되겠지. 무관심함으로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고 그 결과 엄청난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야 될 생활 터전에서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서로의 안전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어나고 있는 참담한 인재인 것이. 우리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는 우리의 무관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무관심을 퇴출을 시키지 않는 한 산업재해와 사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1984년에 미국 LA에서 올림픽이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당시는 미소 냉전 시대여가

가지고 소련이 올림픽에 불참함으로써 반쪽 대회가 되었지. 그런데 올림픽 개회식 식전 행사가 끝나고 올림픽 대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각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했어. 대한민국은 1988년 차기 올림픽 개최국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면 당연히 TV로 중계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단을 클로즈업 시켜줘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방송사는 한국 선수단이 막 입장하는 순간에 중계는 하지 않고 상품 광고를 했어요. 맥도날드사에 햄버거 선전을 했어요. 텔레비전 중계를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교포들은 목이 빠지라고 한국 선수단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단이 입장하는 바로 그 시간에 광고가 나갔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TV에서 코리아 코리아 외쳐야 할 시간에 햄버거 햄버거 했으니 교포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재미교포들은 아주 거세게 미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방송사 그리고 맥도날드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고국인 우리 대한민국이요. 둘째는 우리들이 미국에 와서 일하면서 배고플 때 먹었던 맥도날드사의 햄버거인데 우리는 앞으로 당신네들 햄버거 사 먹지 않겠다고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교포들은 이들로부터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 또한 나라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 책임을 지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 과거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금목이 운동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들이 금을 모으는 것을 보고 저런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 돈을 빌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것. 또 실제로 몇 년 안에 IMF의 구제금융 빚을 다 갚았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으면 엄청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문제는 서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인 욕심은 버리고 나라 살리는 일에 전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어떠한 도전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유대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고국의 형편은 생각보다 너무 비참했고 심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큰 환란을 당했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비통해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바로 이 점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어. 울어야 할 자리에서 함께 울었고 슬퍼해야 할 자리에서 함께 슬퍼했어. 느헤미야의 이 진심 어린 눈물과 기도 속에 뜨거운 애국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 이런 뜻에서 나라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린 사람이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나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고국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그는 단순히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아픔을 딛고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국난을 극복하고 새롭게 일으켜 세울 고국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망스럽고 피폐한 고국의 암울한 형편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기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모범적이고 훌륭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드리는 아주 성경적인 기도.
그의 기도 속에는 단 한마디 원

망이나 불평이 없으니 힘이 든다고 한숨 쉬지도 않았으니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지도 않았으니 사람들의 잘못을 비난하지도 않았으니 대신에 그는 엄청난 환난 속에서 먼저 자기 자신과 부모님과 민족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으니 먼저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으니 자기 가정이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보면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비극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자기 가정이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무서운 재앙을 받았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고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선 회개 후 용서해 달라는 그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위대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 모세의 기도가 그러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래. 느헤미야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과거 이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 하늘 끝에 쫓겨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거룩한 곳으로 모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안정된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쌓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가 요청한 대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을 시작해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사장 에스라와 더불어서 무너진 유대교의 신앙과 삶을 바로 세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기둥과 벽을 바로 세우는 신앙개혁운동에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세계는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국경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경제블록 단위별로 국경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세계는 지금 다시 닫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0: 중국같이 자원이 많고 핵무기를 보유한 힘 있는 나라만이 살아남는 자국 이익만을 추구하는 냉정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 잘해가지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 나라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만 대통령이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운 것이 뭡니까? 난세의 영웅도 나오지만 시국이 어수선할 때 간훈 같은 못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출몰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벌이가 되니까 이런 사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한 사람들의 거짓과 미혹에 빠져서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란을 피우거나 시위를 격하게 할 때가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며 울고 슬퍼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 모두도 다 망합니다. 세계 그 어디에도 그냥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국가가 망하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라를 살려야 우리 모두가 살수 있고, 나라가 살아야 우리의 자손들에게 희망찬 미래,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5천명밖에 되지 않아 내수 경기만으로는 결코 경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수출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더욱이 자원은 많지 않고 만일 석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나라 산업 활동은 한순간에 올 스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느헤미야와 같은 참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좋든 굳든 나라의 형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지는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나라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현장에 뛰어들어서 함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나라의 파수꾼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바로 우리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의 애절한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경청해 보십시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높은 자리를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아닥사스 왕의 신뢰를 얻어서 한 자리를 얻게 될 때 그 힘을 가지고 고국을 일으키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희망찬 나라를 만드는 일에 희망을 걸게 하는 그런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정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드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은혜와 긍휼은 모든 사람이 참 좋아하는 성품이죠. 그런데 사람이 참 묘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는 이번에는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으니까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심판을 받기를 원하고 나는 이해받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인색한 거 어쩌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좋아하지만 흘려보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일 텐데 말이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기억하세요. 나도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누군가를 살리는 긍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오늘 나는